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笑着说。

0: 听到的这是老干妈，哎呦，李长超的一首歌《春不晚》，来吧，接下来
1: 秋也不晚
0: 啊，
1: 你这首歌也不晚，这啥歌？
0: 簇拥烈日的花，来来来。

0: 来自于小强的一首歌，叫做《我的美丽》，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
1: 《人生路漫漫》，
0: 白小白。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개방시험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과 중점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8.15 로인절 경축 전문 문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홈장에서 3대1로 대련 권성팀을 제압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4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과 중점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래는 먼저 길림연길 장백산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망각을 찾아 관련 상황에 대한 회보를 듣고 구역 계획 배치, 도로 교통, 배상 기획 및 건설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이어 동부가 의료 양로 산업단지 시정 도로 건설 대상, 연결시 동부 도시구역 배수관망 건설 대상, 연결시 중의병원 중의학 항로화 재활 종합진료중심 대상, 연결시 제2사회복리원 대상, 연결시 동부 열공급 관도 및 시설 건설 대상, 연결시 동부 생활 오수처리 공장 및 관망 대상 현상을 찾아 대상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관련 소개를 들었습니다. 매 현장마다 진공래는 대상 계획 설계, 자금 래원, 요소 보장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관련 부문에서 상급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정책 기회를 다 잡아 각종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투자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시공 단위에서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안전 생산을 잘 틀어주는 동시에 인력과 물력 투입을 늘여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더욱 많은 실물 공사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발구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시험구의 속성과 발전 득점을 확고히 파악하며 성과주의 개발구 개혁 심화에 관한 제반 포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개혁의 시료로 시험구의 빠른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시야를 한층 넓히고 사고방식을 확대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경로 의존을 타파해야 합니다. 변경 개발 개방과 자원 통합 리용의 새로운 경로와 새로운 조치를 대담하게 모색하고 시험구의 선행선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발전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성장 안정, 투자 확대, 발전 촉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시공 역량과 공사 일정, 물자 보장을 과학적으로 통일 계획하며 대상 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점과 막힘점을 전력으로 해결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험구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정밀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산업 사실 투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하며 발전 전망이 좋은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 산업의 집군화,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당사위원회 서기 라홍봉,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관리위원회 주임 안현학,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7일 시19기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조직되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들인 황금화, 장기꾼, 김옥매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시장 장준걸, 시감찰위원회 부주임 태룡일, 시민법원 상무부원장 사례, 시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 오도가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관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단체학습에서 한 종려연설정신을 집중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길시의 연변저순족자치조 연변황소관리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집법검사보고와 시인대 상무위원회의 전시 관공흥시 전문 질의를 전개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또한 인대대표 사직 관련 사항을 청취 심의하고 인사임명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1: 8월 14일 우리시에서는 8.15 로인절 경축 전문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로인을 효도하고 존경하는 전통과 민속문화, 홍색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융합했습니다. 400여 명의 로년 문예골간들은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합창 나의 조국, 노래와 무용 우리는 연변에서 살아요, 장고 다 나는 비둘기 집에서, 전통 군무 아방무, 정경 중창 홍색 여성 중대 등 18개 종목이 연이어 펼쳐지며 무대를 빛냈습니다. 공연장은 시종 뜨거운 분위기로 넘쳤고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관에서 주관했으며 로인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며 광범한 로넨 군체의 공익성 문예 전시 무대를 마련해 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문화관 부관장 김설화는 문화관은 해민 군중 문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로넨 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풍부히 하며 정성과 진심을 다해 로인 문화 봉사 사업을 잘해 우리시 문화 해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17일 진학가도 동양서배구역은 연변주 원계직업기능 양성학교와 연합해 애심 무료 리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전 9시 동양서배구역 활동 중심은 훈훈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현장에는 걸상과 리발 도구를 간단히 배치해 림시 편민 리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연변주 원계 직업기능 양성학교 미발 전업의 사생들이 능숙한 솜씨로 로인들의 리발 수요를 인내심 있게 묻고 정성껏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절주 있는 가위 소리와 함께 다소 흐트러졌던 로인들의 머리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연변주 원계직업기능양성학교 위발전문강사 손혜룡은 학교는 줄곧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데 중시를 돌리고 있는 바 우리의 전문기능을 활용해 사회구역 로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통 미덕도 계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로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보니 이번 활동이 매우 의의있고 값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30여 명의 로인들에게 무료 리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동양사회구역은 사회각계 역량과 계속 연합해 민생에 더욱 밀착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로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8월 15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홈장에서 대련 곤성팀을 3-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연속 여러 차례 공격을 펼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40분경 조반니가 프리킥으로 직접 슛해 골망을 흔들면서 연변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55분경 서계조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대련 곤성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2분경 조반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연변팀이 2-1로 다시 앞섰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금지구역 안에서 로빙슛을 날렸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80분경 조반니가 또다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연변팀은 3-1로 점수차를 벌렸고 이 점수를 경기 종료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뒤 연변팀은 8승 8무 3패 승점 32점으로 잠정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8월 22일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명파팀과 맞붙게 됩니다.
0: 아래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길공안 마약원 식물 불법 재배 금지 및 제거 전문 행동 실시. 양귀비, 대마 등 마약원 식물의 불법 재배 범죄 활동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최근 시공안국 마약금지대대는 각 기층 파출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격자원 기층 군중 방울 역량과 연동해 전역 답사 제거 전문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행동에서 총 52개 지점을 조사 처리하고 현장에서 양귀비 근 1000그루와 대마 300여 그루를 제거해 집중 소각했습니다. 연길공항 안전검사원 최심한 봉사로 특수역의 가족에 감사받아 그늘 길림성 애만천하 아동관심기금회와 자폐증 아동 학부모 대표들은 연결공항을 찾아 공항과 안전검사원 목영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목영건은 항공편 보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자폐증 아동 여객을 발견하고 안전검사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검사 방식을 최적화해 안전과 여객의 감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여객 가족은 손글씨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기금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학생 두 명, 관광객이 분실한 손목시계 찾아줘. 그날 연기를 찾은 천진 관광객은 서시장에서 스마트 손목시계를 부주의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자원봉사에 나선 대학생 두 명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장 방송을 통해 분실물 찾기 안내를 내보내도록 연락해 관광객이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신속히 찾도록

0: 도록 도왔으며 관광객이 사례하려 하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들은 청춘의 실제 행동으로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며 관광봉사 일선에서 관광객들에게 연길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연길 발전 언덕 관광객들이 찾는 촬영 명소로 연길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면서 발전 언덕이 독특한 지형풍모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덕 정상에서는 연길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그어 볼 수 있으며 층층이 들어선 건물과 오가는 차량이 어우러져 복고풍 영화의 정취와 짙은 생활 분위기를 함께 자아냅니다. 사진을 찍기만 해도 멋진 장면이 연출돼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은 이 구간이 정상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만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차량을 잘 피하고 안전하고 문명하게 관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8월 17일 기자가 시 기상국에서 류의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오리시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에서 섭씨 30도,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에서 섭씨 21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가량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5mm가량 많겠습니다. 그중 8월 17일 낮부터 밤까지 중등 정도 내지 큰 비가 내리고 18일 낮과 19일 낮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며 23일에도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강수량이 많고 천둥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있기에 강한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와 중소 하천 홍수, 산 홍수, 지질 재해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기에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병충해 감축과 예방퇴치 사업도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날씨가 무덥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더위 방지와 온도 낮추기 조치를 잘하고 음식 위생에 주의하며 위장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료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니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는 물론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과 일주일 중 이틀은 섭취 열량을 500에서 600칼로리로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효과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장년층의 GLP-1 복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 체중이 빠지기 쉽습니다. 식사 횟수와 시간이 줄면서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계에서는 중장년층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고 그 결과 기초 대사량 저하와 체중 정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은 안 빠지는데 몸만 더 지친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약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금식 시간이 끝난 뒤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먹어도 되는 시간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식습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식이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재발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준,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네, 영양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의 핵심은 식사 시간보다 총 섭취량과 영양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더라도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피로, 탈모, 근육 감소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만병통치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내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작했다면 체중보다 먼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귀뿌리를 문지르는 것이 인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아래 네 가지 동작을 하루 5분씩만 진행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네, 먼저 귀 문지르기입니다. 귀뿌리 뒤에 예풍혈과 안면혈이 있는데 이명, 난청, 두통, 불면증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귓불 문지르기입니다. 풍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고 음을 보양하며 담낭에 좋고 또한 눈을 밝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귓바퀴 문지르기입니다. 어깨와 목,
목이 아픈 사람은 많이 문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등 문지르기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면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산과다, 복통,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음식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작용이 나타나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모닝커피가 습관이라면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 위에 부담을 덜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도마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도마도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도마도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잘안돼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복부 백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타제 효소가 부족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흰 종이입니다. 천보리에게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어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 있는 마음의 경련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뮤직은 신명주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계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계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

향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에 들 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청소나이의 해피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 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청소라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 건강은 모든 가정에서 가장 깊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서 부드러운 지압 기법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소아 안마사로 10년째 한 길만 걸어오신 연포 인터넷병원의 안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손끝의 따뜻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생방송실에 모신 안미화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을 대면하는 직업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이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특히 아이들을 대면하다 보면 많이 웃게 되죠?
2: 예,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죠. 애들하고 같이 예. 있다 보면은 그 동년에 쑥 빠져들어가고 다시 동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애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 누구, 애, 저요? 예, 예. 저는, 예, 그러니까 같이 놀아야 하니까.
0: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습관들이 예. 많이 생기게 되죠. 예. 예. 근데 10년간 소아 안마사로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아 안마는 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2: 소아 안마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아플 때. 네. 감기 걸렸거나 설사하거나 변비하거나 이럴 때 우리 보통은 병원에 가서 뭐 약이나 주사나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아 안마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0: 예.
2: 예.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사람들이 뭐 이 소아 안마 뭐야 뭐 사람 뭐
0: 그렇죠.
2: 뭐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0: 네. 의료 뭐 치료 이런 걸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죠.
2: 생각은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치료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0: 예.
2: 일단은 우리 그거 调리라고 하지요.
0: 예.
2: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안 좋은 이런 그 아픈 증상들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0: 예.
2: 이게 지금 10년째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좋다고 지금 허평을 많이 합니다.
0: 예.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2: 예.
0: 그 초기 이 소아 안마를 접했을 때랑 지금 예. 우리 사람들의 인식면에는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2: 예, 많이 보이죠. 이제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0: 예.
2: 저희들이 접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행운스럽게 이거를 그 저 먼저 접하게 됐지만
0: 예.
2: 제가 또 이거 많이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면도 많았습니다. 뭐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거 뭐 그런 분들이 다 허다하고
0: 예.
2: 거의 다 기본상 그걸로 되지 않는 거니까 뭐 그래서
0: 예.
2: 그때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또 많이 이제 제가 혼자서 뭐 그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0: 네네.
2: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흐르고 제가 꾸준히 계속 이 한 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젠 믿어준 분들도 많아지고 예, 쇼얼 트위나가 아 이거 진짜로 좋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점점 부모님들이 이런
0: 네.
2: 뭐 지식도 많아지고 해봤죠.
0: 예, 예.
2: 지식이 많아져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뭐 또 혈자리를 더 많이 뭐 아는 분들도
0: 네.
2: 예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점 침 추세가 다 이제는 자연 쪽, 자연으로 네. 흘러가는 주제가 됐습니다.
0: 네. 예. 전역적인 명칭은 한어로 그러면 샤월
2: 트위나.
0: 예.
2: 샤월 트위나.
0: 아, 요즘에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예. 단어가 아닙니까?
2: 예.
0: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2: 예, 예. 그렇죠.
0: 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2: 맞습니다.
0: 예.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면 중이한 말을 찾아가듯이
2: 그렇죠.
0: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한테는 이 샤월트위나가 아주 호평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2: 엄마들이 특히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약이나 이런 주사가 좀 그거 좀 멀리 하고 싶은
0: 두려워하죠, 사실.
2: 많지.
0: 예.
2: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인식이 있으니까
0: 예, 예.
2: 예전 샤월트위나 이런 걸 찾으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0: 예.
2: 이제 아직도 약 약간 할머님들 이렇게 키우시면은 옛날 그 아무튼 약을 먹어야 빨리 나사진다 이런.

0: 고정관념 때문에 예, 조금 예,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1: 어쨌든 젊은 엄마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님 세대는 좀 다르죠.
0: 네네.
1: 받아들이는 게 벌써 또,
0: 예,
1: 예.
0: 모두 사랑이 마음은 정말 다 크십니다. 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은 예, 할머니들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막 예, 살갑고도 그렇고 예, 하지만 예, 고정관념은 깨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1: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애가 열이 난다고 안마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이 나는데 왜 안마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요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있습니다.
1: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 소아마를 처음 접하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반응이셨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초창기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제가 12년 이제는 접한 지 12년 됐는데 그때 한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배우고선 옆에 주위의 분들한테 그냥 다 이제 무료로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아서 후에는 자기 원도 꾸리고 이렇게 길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도 막 우리 애가 지금 40도 없나 열이 지금 39도에서 40도로 떨고 있는데 야 내가 배웠다 해서 내가 당장 이거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내 아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1: 그렇죠.
0: 어떻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
1: 배운 사람
0: 막
1: 입장보다는 부모의 입장이죠, 그때는.
0: 그렇죠. 나그 이론은 배웠지만 이 마음이가 막 조급해 나고 40도인데 이거 어떻게 막내 혼자 이게 견지했다가 뭐애 아빠도 있고 그 상황에서 그뭐 그래도 부모님 시부모님 뭐 친정 어머니 뭐 모두 막또뭐뭐 너는 왜서 집에서 아래
1: 그렇죠.
0: 어찌 사고
1: 오히려 해치는 게
0: 그랬냐
1: 아니냐, 그런
0: 너무
1: 눈빛이었겠죠.
0: 땅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서 너무 긴가민가가 많이 없고 근데 그거를 정말 이겨내니까 진짜 예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10년 이게 이제 계속 경험이 이제 쌓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아 아이들이 병은 또 거기서 거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거기면서 아 무슨 증상이 딱 있다 하면 아 대략 며칠 가겠다 이게 서니까 다음 상황은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다 지절이 말해주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더라 말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그 누구도 이런 거 말해준 적이 없지 뭐.
1: 그러면 첫 번째 치료한 대상자가 본인이 아이였습니까?
0: 그렇죠. 제가 제 아이 지금 둘인데 제둘두 아이 모두 제 어떻게 보면 예. 실험 대상 거의 실험 대상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때는 또 정말 뭐 이게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솔직히 또 많은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자면 아 이렇게 했을 땐또 닭고기라면 우리 기친할 때는 먹으면 안 좋다 우리
1: 그렇죠.
0: 리런이 그렇게 써 있는데 혹시 정말 그런지 또내또막또 우리 아이한테 또 어떤 때는 어머도 그럴 땐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어떤가 이거 진짜로 그런가 이걸 또 시험을 또할 때도 있었고 많은 예.
1: 간호사들은 주사 놓는 법을 자기 팔이나 다리에 지르면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었겠네요. 비록 자기 몸은 아니지만,
0: 그렇습니다. 또 많이 또 아팠던 것도 있고 우리 큰애가 많이 아팠습니다. 두 살까지 정말 막 저녁에 나는 거의 한 1년 자지 못할 정도로 코가 싹 메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얼퇴나로 접하게 돼서
1: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0: 그러니까 약을 뭐 거의 중량 엄청 많이 먹고 그랬는데 계속 안 낫는다면 근본이 안 나아지니까 예 자꾸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 후에 중이에 접하고 중이를 접하고 같이 셔틀테나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제 눈으로 목격하고 예 근본을 아니까 예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근본이 맥락이 먼저 서야 아이들이 그 만성질병들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면은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하게 되셨나
0: 예,
1: 봅니다.
0: 맞습니다. 제 아이가 2살 때 크게 이제 시향디페다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연변이 아니라 뭐 장충병원까지도 뭐다 가가지고 어떻게 뭐 수술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 찾아봤는데 그냥 다 수술해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난 수술하면 안 이게 아이들이 다 전신 마취하고 그렇게
1: 그렇죠. 모험이
0: 하고
1: 크죠, 사실.
0: 마음이 크죠. 그 어쨌든

0: 찾다 정말 찾다가 우리 그때 그 기린병원에 지금 기린병원에 그때 리초라 원장님 예, 그 주최를 해가지고 지금은 중사위병원에 있습니다.
1: 그분 또 침을 엄청 잘 하지 않습니까?
0: 고마워라고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이 주최를 해서 저한테 나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산동성애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이 한 1년 그렇게 배우다가 그 선생님 따라서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아 이거 우리 아이 또 해준 거 나사다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업적인 길로 가기보다는 내 아이를 위해서 배우게 되셨나 봅니다.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중의를 배우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중의를 배우면서 중의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중의 길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너무 이득을 제 본인이 이득을 많이 봐서 또 이제 자칭 주위 분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집에서도 어떻게 하나 또 가능하다 말이면 혈자리만 좀 알면 그렇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1: 지금 혈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0: 이렇게
1: 사실 같은 혈자리라 하더라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만져야 된다면서요?
0: 그렇죠. 아이들이 상태가 아이들이 또 나이도 다르고 아이들이 애기면은 또 그만큼 또 적게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조금 력도가 좀 있게 그리고 좀더 오래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애기들이 절대 아프지 않아요. 애기들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또 특히 아프다 해서 또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환자들 이제 환자라기보다 우리 회원님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회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아픈데
1: 더 아프게 할까 봐 또.
0: 길게 그것도 있고 더 아프게 할까 봐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길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막한 40분씩 이제 업대 놓고 애들이랑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해요.
1: 견디지 못하죠, 사실.
0: 너무 더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가 너무 나간다는 겁니다. 애기들은 너무 이렇게 업대 놓고 그걸 부황하고 너무 그렇게 너무 쩌텅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퇴나마다 조금씩 타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타이지 시얼 퇴나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10분 좌우로 그래서 정말 또 애기면은 조금 더 단축해서 이렇게 효과도 엄청 좋다고. 빠르단 말입니다. 효과 좋고 빠르고 이런 걸로.
1: 처음 그 초창기에는 어떠했습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 접하고 배우긴 했지만 직업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을 때.
0: 그렇죠. 그 처음에는 우리 애가 지금 다 좋아지니까 이건 또 다른 아이들도 좋아지겠다 해서 그 마음에 정말 우리 내 반경 정말 뭐어 그게 한 중. 저기 옆 동네까지 지금 다 애들이라면은 제가 아플 땐 정말 나가서 해주면서 그냥 무료로
1: 지인들의 혜택을
0: 해주면
1: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0: 지인들이 다 좋아지니까 이건 내가 어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 해서 제가 지금 단독원을 꾸렸습니다. 이게 8년 전인가요? 그때 꾸려가지고 한 3년을 이제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도 제가 저를 퇴나 이제 같이 모시고 수리 했는데, 그때도 엄청의 첫감의 초창기지만, 부모들한테 한 번, 두번 이렇게, 아픈 애들을 이제 왔을 때는 제가 인내심 있게 이렇게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샤월 퇴나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만지는 거기에 지나치지 않고, 아주
1: 효과를
0: 단순히
1: 보니까,
0: 효과를 보니까 저는 호평 좋습니다.
1: 잠깐 가운데 쉬신 적이 있다면서요?
0: 제가 그 둘째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2년 반 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문을 닫게 됐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마를 하다 보니까 배 힘이 무조건 들어간다 퇴나 하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그때 우리 나도 둘째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원을 꾸리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퇴나를 하려고 온 사람 다 이제 원장님한테서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임신 상황에서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그 아기가
1: 예.
0: 유산을 했을 때 유산됐습니다.
1: 아,
0: 또 가지자니까 또
1: 예. 그런 아픔도
0: 에,
1: 겪으셨네요.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도 이게 교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이게
1: 그렇죠.
0: 부모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게
1: 예.
0: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 또 이제 하나하나 문자 메시지도 정말 이제 다좀 신경 써서 해답을 해야 되고 한 부분이길래 신경이 엄청 들어갑니다.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한 부분이 돼서 그 뭐나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단
1: 예.
0: 말입니다. 예, 총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애를 갖자면 이 부분은 살짝 좀 조금 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시는 이두분 선생님도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다 우리 손님들을 인계하시고 제가 이제 잠깐 문 닫았습니다. 한 3, 2년 정도 내가 쉬었습니다. 예, 전문 애한테 머리를 하다가 후에 연하문진부에서 제가 애 키우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한 4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러셨군요. 그 둘째는 지금 잘 살아고 있습니까?
0: 예, 둘째는 아주 예, 첫째는 우리 2살 때까지 약을 좀 많이 먹었다면은
1: 예.
0: 둘째는 지금 뭐 태어나서부터 아예 예,
1: 아,
0: 그냥 물리적
1: 예.
0: 발현요법으로 아픕니다. 근데 아플 때는 아프고 내일은 모든 분들이 모르면 들어와서 선생님 애는 아예 아프겠습니다. 선생님 것도 이렇게 다 해줘서 아픕니다.
1: 아프면서
0: 예,
1: 크죠.
0: 누구나
1: 예.
0: 다 아픔에 큽니다. 그 길을 비면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플 때 병원에 주사나 약으로 해결하겠냐 아니면 이런
1: 네.
0: 물리적 치료로 해결하겠냐 요 차이점이지. 예, 그리고 또 미리 예방할 수는 가능하면 좀 있지만, 하지만 그 아픔을 좀 견디는 법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1: 예. 근데 그동안 아이들을 접하면서 뭐 기술적 정확성 그리고 정서적 소통도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0: 정서적 소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 예.
0: 아이들이.
1: 애들이 또 많이 우는 데다 아프면 더좀 몸이 피곤해서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첫째 어떤 부분들이 부류들의 아이들이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아프니까 울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1: 예.
0: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 성향을 딱 보고 지금 열이 나잰가에 이럴 때는 아이들이 짜증이 많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아까 봐서 울게 못한다 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 울겠을 해야 어떤 때는 이렇게 튀나하면 울어야 아이가 이제
1: 스트레스 받지 않고
0: 오히려 이 몸에 독소가 나면 눈물에도 우리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탁 释放해야 된다 말입니다. 애는 어떤 애든지 뭐 애기들이 뭐 자기 마음 소리를 이래낼 줄은 뭐 알겠습니까? 그냥
1: 맞습니다.
0: 울음으로 해소를 할수 있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확 울게 되면 오히려 열이 쭉 내려가고. 제가 이제 열이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정서적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원을 꾸릴 때 이런 분이 찾아왔죠. 아이가 지금 한 돌인데 할머니가 저희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면 한 달째 열이 안 내렸다면 열이
1: 한
0: 네, 한
1: 달째요.
0: 달째 올라갔다가 좀한달 지나면 또 올라가고 뭐 약을 먹이면 또 이제 왔다 갔다
1: 네네.
0: 약을 너무 먹여서 그냥 한돌된 데가에 할머니가 이거 아니래 하고 어떻게 뭐 수소문해서 왔던데 한 달씩이나 되니까 그럼 한번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 됩니다.
1: 그 원인을 찾지
0: 원인
1: 못하는
0: 찾지
1: 거죠.
0: 못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혹시 애기 엄마는 어디 가셨는가 이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 엄마가 한달 전에 딱 한국에 갔단 말입니다. 아이를 말이 없이 그러나 가슴이 아프니까 애도 말도 할줄 모르니까 말이 없이 그냥 슬쩍 이튿날에 한국을 가셨나 봅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한테는 엄마가 전부인데
1: 그렇죠.
0: 그냥 속으로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알고 딱한달 전에
1: 그렇게
0: 그런
1: 어린아이가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나
0: 에.
1: 봅니다. 그게.
0: 그래서 아이가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니? 근데 할머니도 마침 그게 감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면 열이 그냥 아프죠. 계속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뒤에 엄마가 왔는데 엄마 안 봐요. 애가 원래 엄마를
1: 그렇게
0: 그러니까 이게
1: 좋던 엄마가
0: 그렇게 좋던
1: 예.
0: 그래서 엄마가 후에 또 자주 어찌인가 내 왔는데도 나야 이제 나를 안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그런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아기 꼭 끌어안고 그 미안함
1: 네.
0: 그거를 딱 이렇게
1: 진심이,
0: 진심으로 아이한테

0: 그거를 정말 참회, 아이는 실제는 모르는 상황이 점점
1: 그렇죠.
0: 억울한 상황,
1: 예.
0: 버리고 갔나, 이런 느낌이. 근데 막히 몰아들어, 어느 순간에
1: 예.
0: 막히를 다 알아듣거든요. 진짜
1: 예.
0: 말하지 못해. 그렇지만 애기들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다
1: 그런 걸
0: 열려져서.
1: 알기 때문에 엄마가 왔지만 미워서 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날이 그래서 꼭 껴안아주고, 그도 아이하고 눈물 그렇게 그날 저녁에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저한테, 그래, 그날에 이제, 우동 자기를 쳐다본답니다. 그 다음에 좀 자덕으로. 그리고 열은 쭉 내려갔습니다. 정말, 퇴나도 퇴나지만 제가 퇴나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이런 작용을 하는가에
1: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정서가 엄청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특히 열난 애들.
1: 예. 그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수화 안마를 통해서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0: 맞습니다.
1: 요즘은 그나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간혹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심의
0: 그렇죠.
1: 눈으로 보신 분들. 예.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0: 그거는 당연해요. 그거는
1: 예.
0: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저도 뭐다 그거를 겪었고 또
1: 예.
0: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가 그게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1: 네.
0: 아니란 말. 내 아이가 지금 그 굉장히 아픈 상황에 어떻게 마음대로 아무 사람한테나
1: 그렇죠.
0: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심할 때 그거를 부모들이 그 생각을 다 인내해주고 아이들이 지금 아플 때그 믿고서를 누워 또 저를 찾아온 분들이 또 대부분이라
1: 예.
0: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 이런 지금 현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 보조에는 대략 어떨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너무 저급해하지 말고 이런 적절한 방법과 처방들이 마련해준다 제가
1: 네.
0: 그러면 그것들이 있으면 엄마들 든든해해요 그리고
1: 예.
0: 또 너무 조급해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단번에 조급해하지 말라 해서 아이 조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1: 네.
0: 엄마의
1: 그렇죠.
0: 입장은
1: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0: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지난번에 어떤 애들은 뭐한 1년 내내 약을 먹는 애들이 있는데
1: 예.
0: 그럼 지난달에 우리 약을 한 6번 먹었다면 6알 먹었다면 이번 달에 약을 한 5알 먹으면 그것도 진보란 말입니다.
1: 예, 줄였다는 게 어딥니까?
0: 줄였다는 게
1: 예.
0: 그러면 또 다음 달에는 한 4알 먹을 수 있고 해열제로에
1: 예.
0: 해열제로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들이 그다음 점점 신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1: 예.
0: 아이들이 그래서 열이 38도 나면 부모들이 걱정돼서 바로 해열제를 먹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1: 예.
0: 그럼 그,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열이 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 바이러스하고 내 몸의 면역이 지금 싸우는 단계인데,
1: 예.
0: 싸움을 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1: 아,
0: 태도가
1: 예.
0: 있어야 된단
1: 근데
0: 말입니다.
1: 부모의 마음에서는
0: 네.
1: 급하지 않습니까?
0: 급하니까.
1: 예.
0: 근데 그 급하면 또 아이들이 또 이게, 원리로 하면은 실제는 급한 마음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1: 예.
0: 지금 내 몸에 있는 면역과 지금 바이러스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그 약에 의해서 확다 죽어버립니다. 그 면역도
1: 네.
0: 죽어버린단
1: 아,
0: 말입니다. 나쁜
1: 그
0: 것도
1: 싸우는
0: 좋지만
1: 시간이 조금
0: 그렇죠.
1: 필요하겠죠.
0: 싸워서 조금 이길까 좀 이렇게
1: 예.
0: 나와 봐야지 내 면역이 점점 더 강해져. 와, 정말 신심이 더 생기고 정말
1: 예.
0: 한 가지 맥락입니다. 공부도 어떤 때는 와, 좀더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더니 공부 막 성적이 더 올라가서 더 신심이 생기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싸워봐야
1: 예.
0: 바이러스랑 더 싸워봐야 좀 시간 조금 버텨봐야 그게 그래도 버틸 때 적절하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지 또 그렇다고 매막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또 버티지는 말고 그런 방법도 정확하게 했으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많이 좀 섭취한다던가 땐제수수에 많이 섭취한다거나 혈자리 간단한 거 눌러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2차도 어떤 때는 그 열에서 해결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1: 예. 이런 요법에서 재미를 본 부모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0: 있습니다.
1: 예.
0: 많습니다. 지금
1: 그래서 뭐
0: 점점.
1: 자주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많은 이제 처음에 뭐 이런 것도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그것도 막 그것도 방방방방 떨 분들이부터 정말 믿고 저는 뭐 샤월 퇴나 저 아파도 그저 아픈가 보다 아주 콧물 쑥 나고 쭉쭉 지나가고 이런
1: 네.
0: 지금 상황이 부모들이 점차 저는 요즘은 뭐 병나도 크게 대수로 안 하고
1: 예.
0: 지나가겠구나 마음이

0: A 해태를 사진주한테 보내주고
1: 예.
0: 그리고 발 선발 차가운 정도를 알고 이러면은 대략 그 비슷한 일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0: A도 나이에 또 따라서 그렇게 하라면은 부모들이 너무 잘한다. 지금은 엄청 또 인내심도 점점 많아지고 부모들이 시대가 지금 변했습니다. 진짜.
1: 근데 아이들을 많이 접하고 또한 부모님들 접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이 양육면에 좀 잘못된 그런 걸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죠. 뭐, 저도 뭐, 엄마지만,
1: 예.
0: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엄마는 못 되지, 뭐, 예, 누구나.
1: 네.
0: 그래서,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우정과 결점들이 다 연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잘못된 양육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지, 뭐, 부모님들이
1: 예.
0: 지금.
1: 예.
0: 캠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저한테 애를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플 때 아픈 아이를 저한테 와서 推拿를 받으시니까 저는 또 책임감에서 아 이럴 때는 요렇게 음식법도 요렇게
1: 네.
0: 하면은 아이가 빨리 낫습니다. 예, 어떻게 시행착오냐면은 이제 약간 아이들 아픈데 지금 막 열이
1: 예.
0: 고열이 나는데 여기다가 막 고기 막 엄청
1: 아,
0: 떠져요. 애들 너무 고기
1: 잘
0: 좋아하니까.
1: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0: 옛날 그
1: 예.
0: 옛날에는 우리 영양실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 먹으면 그 면역이 확 살아나면 더 빨리 낫습니다.
1: 예.
0: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에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말 뭐 매일 그 고기 먹자면 먹을 수도 있는
1: 네,
0: 이런
1: 오히려
0: 시스템을
1: 과해서 문제죠.
0: 보았습니다.
1: 예.
0: 지금 과해서 많은 병들이 나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혈태 보면 지금 막이 속이 막 엄청 더부룩하고 먹기
1: 예.
0: 싫은데 지금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 이제 인식이 꽉 박힌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자꾸 뭐 먹겠다고 뭐 먹여야 되지 않는가 아이들 아예 지금 아예 밥을 안 다친다.
1: 네.
0: 이제 사람이 그 몸은 아주 청명합니다.
1: 예.
0: 내가 지금 먹기 싫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위에서에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단
1: 받아
0: 말입니다.
1: 안
0: 안
1: 주죠.
0: 준단 말입니다.
1: 예.
0: 어서 들어오지 말라는데
1: 예.
0: 그래야 내이 몽땅 아군들이 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싸워서 지금 전투 준비를 지금 확실히 할 건데 물건이 자꾸 들어오면 위에 들어오면 또 위에 또 그것도 전투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예. 예.
0: 소화하려고. 그래서 이 몸은 대단히 청명해서 더 싫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이제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고 뭐 먹어야지 좀
1: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가 와도 밥맛이 없는데
0: 그렇죠.
1: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같은
0: 예,
1: 사람인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때한 끼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나 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1: 예.
0: 실제는 우리도 어른들도 솔직히 한때 정도는 먹기 싫을 때 제가 만약에
1: 예.
0: 정말 전때 너무 막 폭식하거나 많이 먹으면 한때 정도는 또 먹기 싫고 그래야 또 아래 그 다음 때또 먹을 수
1: 예,
0: 있는데
1: 너무 교과서식으로 해도 문제죠.
0: 예, 제 때가 딱 정량대로 그래서 이거
1: 예.
0: 딱 먹어야 됩니다. 요식도 그대로 먹어야 그래 벌써 아들이 예, 탈이 납니다.
1: 우유를 적게 먹어도 왜 적게 먹을까
0: 아,
1: 근심을 하죠.
0: 그렇죠.
1: 예.
0: 맞습니다.
1: 그래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도 여러 번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그래, 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 좀 나는 그 상황선에서는 많이
1: 예.
0: 해드리려고 예, 하는 편입니다.
1: 한 번씩 하면 그래도 부모님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겠죠.
0: 예, 한 번씩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 모르는 부분, 우리 애는 왜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왜 있습니까?
1: 네네.
0: 해서, 그거 해결이 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 마님다. 아, 이런
1: 예.
0: 부분 내가 몰랐구나. 이런 부분에 집에 가서 이렇게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부모님들,
1: 네.
0: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는 내가 개선을 안 하려고 하면은 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잘못된 것을 알아야 바뀔 수
0: 예.
1: 있는데, 그걸 아는 걸 인정을
0: 예.
1: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난 잘하고, 난 뭐나 다 잘하고 있다 하면은
1: 예.
0: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방법대로 가시면 되고, 아, 나는 좀 이거, 야, 계속 아픈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또, 예, 그거 정확한, 어떻게
1: 네.
0: 보면 또 이제 정확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아, 얘는 이 지금 무슨 문제점 때문에 요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개선하면 좋겠다.
1: 예.
0: 이러면 또 개선, 예, 가능하고.
1: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도 많이 개방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인식이 요즘은 점점
1: 예.
0: 자연 물리적 치료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예,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심리 건강과 신체 건강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0: 본인도 좀 이런 거 배우려고 하고 또 더

0: 하는 분들이 좀 이런 거를 더 심리적인 거 그리고
1: 네.
0: 이제 신체적 요인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더 나가서
1: 네.
0: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 10년 넘게 12년 동안,
0: 네.
1: 예, 소아 안마사로 사업을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0: 너무 그래서 이까지 지금까지 견디왔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0: 뭐 제가 처음에는 정말 좌절도 많이 했고 처음 초창기에는 실은 뭐 이상한 눈빛 막 가격도 막 깎고 막뭐 어디 소시장 뭐 그런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예.
1: 예. 예.
0: 나 정말 이게 병원에 가서도 가격을 깎을까 뭐 이런
1: 그렇죠.
0: 데들도
1: 예.
0: 정말 쟁탁을 너무 많이 겪고 좌절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말하자면 뭐 끝이 없을 건데
1: 예.
0: 그런데 점차 이제 견지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분, 두 분이 그런 제 정성들 혹은 뭐 그분들이 이런 욕구들이 모여서 정말 그 애타는 마음들이 이제 해결이 된이 시점이 모여가지고 지금
1: 예.
0: 그분들이 응원하지만 그 성취감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정말 버텨오지 않았나. 그분들이 정말 저한테 선생님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고 너무 고맙죠. 그죠?
1: 이제는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소아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분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0: 아,
1: 예. 이 소아과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0: 그거는 정말 저도 생각밖의 생각이었는데, 애들 하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야, 왜 이렇게 좋아지지? 나도 좀
1: 네.
0: 좋아지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실제는 어른들 하기가 좀 애들 하기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든건 사실입니다.
1: 많이 힘들죠. 예.
0: 그래서 어른들 안 받고 그냥 애들만 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이거가 살지 말전이라고 이전에 배웠었던 그거는 실제는 어른이나 애나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선생님 나는 어떻게 명맥이었고 정말 그냥 자고 싶고 막 이런 분들 막 그리고 나는 자궁이랑 차갖고 배 차갖고 이런 어떻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또 돈도 안 받고 그냥 제가 그
1: 예.
0: 임상 경험을 한다 하고 그냥 그분들이 좋아지면 너무 좋고 좋아 안 줘도 뭐 그분들한테 좋은 것만 같이 나쁜 건
1: 예.
0: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어른들이 그래 한번두번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가
1: 네.
0: 있습니다.
1: 고중 입학이나 대학 입시 앞둔 그런 친구들도 예.
0: 뭐 그런 애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도 초중이나 고중 이런 입시 때 보면 맨 안에 막 자꾸 긴장이 되고 뭔가 막더잘 맞아야 될것 같고 저꼭 가야 될것 같고 막
1: 예.
0: 이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근데 그게 주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1: 아, 근데 이런 안마로 긴장감을 풀수 있나 봅니다.
0: 그렇죠. 그푹 이번에 그래서 고중 입시 초중에서 고중 올라가는
1: 예.
0: 중과에서 몇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받고 너무 아이들이 그 심리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반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쟤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셔얼 트위나가 아이들이 그 특히나 우리 중커 거친 아이들이 정서 환제 그렇게
1: 네.
0: 너무 좋습니다.
1: 예. 근데 어떤 부분은 안마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병원에 가야 또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저희들이 특히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들이 열이 난다. 열이 나는데 애가 너무 잘 놀고 정신 상태도 정말 똘똘해서 뭐 놀고 다 놀고 뭐 먹고 다 먹고 뭐 이런
1: 네.
0: 상황. 그리고 물도 잘 마신다. 이러면 우리 셔얼 트위나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물도 갑자기 못 먹고 뭐 그냥 물을 아예 싹 거부하고 물을 못 먹고 그냥 막 설사를 엄청 막 하고 막 수분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안 먹고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셔얼 트위나 딱 봐서 이런 거다 우리 전에 물어본단 말입니다. 물어봐서 얘가 지금 물을 못 먹는 상황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해야 돼요. 이게 물이 몸에 70%가 차지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는 트위나로도 불가능해요.
1: 네, 그러니까
0: 이렇게.
1: 증상에 따라서 병원 치료가 가능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인터넷과 의료 봉사를 결합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저도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互联网 医院,
1: 예.
0: 연부 互联网 医院이라고 여기 업체에 함께 우리 이렇게 손잡고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우리 메이투안처럼 메이투안도 우리 지금 집에서 지금 음식이 가능하든가 배달이 예. 가능한 것처럼 예. 여기서도 셔틀이나 집에서 내 오늘 받고 싶습니다 하면 쌍문 후 가능하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예.
0: 병도 거기서 진찰 우리 인터넷 병원이랑 같습니다. 예. 우리 예. 병원은 발로 우리 갈 수 있는 线下 병원도 있지만 이건 线上的 그러니까 주문을 예. 해서 거기서 주문을 하는 그 즉시에 배달 가능하고 뭐든 예, 예. 가능합니다.
1: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계획 혹은 목표가 있으신지요?
0: 저는 뭐 크게 원대한 목표는 네, 없고 예. 그냥 지금 우리 연변 분들에 나가서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셔틀이나에 대해서 좀 더 이 원리를 아시고
1: 네.
0: 예,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많이 이제 약과 된 일을 맡다 보니까 체질이 너무 약해집니다. 지금
1: 예.
0: 점점
1: 예예.
0: 국면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신체 건강 생각해가지고 엄마들이 요거를 먼저 많이 예,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1: 예.
0: 그래서 코앞에 것만.
1: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소아 안마사로 10년째 한 길만 걸어오신 연포 인터넷병원의 안미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10년간 안미화 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 수많은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었는데요. 이 소아 안마의 이면에는 천년을 이어온 중의학의 지혜가 들어있으며 안미화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들은 부드러운 손길로 어린 생명을 보듬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줄 따뜻한 손길이 계속 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허영실,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전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준호가 내준 팔을 위고 누워서야 겨우 그녀의 숨결은 평온해졌다. 그 힘든 나날에 준호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윤희는 얼굴을 들어 어둠이 깔린 병원 밖을 내다보았다. 오후 2시 최고봉에 도달했던 폭염은 뒤늦게 찾아온 어둠 속에 차츰 사그러들었다. 그녀는 목이 말랐던지 드디어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며 손에 든 에비앙 생수를 내려다보았다. 마개를 틀었으나 열리지 않았다. 무기력했다. 오후에 태민이를 만난 것이 깨름직해 구역질도 났다. 태민이는 바닥에 누워 두 눈을 퀭하니 뜬 채 천장의 형광등을 초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는 오후에 준호 집으로 갔었다. 하지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0: 준호의 말대로 태민이는 어쩔 수 없이 건물까지 왔고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묘한 느낌을 주는 고급 아파트였다. 좁다는 것이 아쉬울 뿐 좀 더 크고 넓게 지었다면 육중한 분위기를 한결 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 거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는 전부 다 공원이었고 그다지 높지 않은 은행나무들 아래로 자갈을 깐 오불꼬불한 폭좁은 길이 부채형 모양으로 출입구로부터 몇 갈래로 나누어져 거리를 향해 뻗어 있었다. 창문 테두리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벽돌벽이 한 줄로 씌어졌고 돌출된 반원형 베란다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죄다 하얀 벽칠이 돼 있었다. 건물 안의 층계벽도 철제 란간도 하얀색이었다. 태민이는 그 어떤 백색 세계에 온 듯했다. 꿈속에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정상적인 현실이 아닌 새하얀 세상의 어딘가에 다만 자신이 하나의 점처럼 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준호가 알려준 방번호를 따라 현관문을 마주해 서서야 그는 이 백색 세계에 문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다.
1: 앉으세요.
0: 태민이는 준호가 안내하는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정방형 테이블 하나를 가운데 두고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면에 각각 2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었다. 그 동쪽 벽은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채광도 매우 좋았고 황포강이 한눈에 안겨들어와 시야가 확 트였다. 북쪽에는 스탠드바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카운터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준호는 그곳에서 방울토마토를 썰고 있었다. 태민이는 처음에 카운터를 등지고 앉았다가 자꾸 뒤통수가 가려워 맞은편에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 위에 과일 그릇에는 검푸른 포도, 통통한 체리, 노란 바나나와 빨간 사고가 담겨져 있었다. 그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릇 옆에 있는 야릇한 물건에 옮겨졌다. 과일 칼이라고 하기에는 길어 보였다. 차라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요리 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분명 명품이었다. 전통제법으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야무진 물건이었다. 손잡이와 가까운 곳으로부터 앞끝으로 가면서 칼날은 점차 얇아졌고 전체적으로 회색인 반면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은백색이 보다 더 강렬해졌다. 도면에는 세로로 글 석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첫 글자는 한자 자자고 마지막 글자는 한자 일자였으나 가운데 글자는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보다 태민이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칼날이 아닌 손잡이였다. 칼 손잡이치고는 드물게 아이보리색이었는데 봉황새가 새겨져 있었다. 이 칼 특별 주문했죠?
1: 버는 눈 있네요. 시장에선 살 수 없어요.
0: 요리사예요?
1: 의사예요. 외과 쪽.
0: 모두 칼을 다루는 직업이네요.
1: 그래서 칼에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0: 명품만 고른다?
1: 그런 셈이죠. 아, 미안한데 그칼좀 갖다 줄래요? 이 칼을 무뎌서 안 되겠어요.
0: 준호는 태민이한테 부탁하며 소형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방울 도마도를 썰고 있던 칼을 깨끗이 씻은 후 칼꽂이에 찔러 넣었다. 태민이는 테이블 위에 야무진 물건을 손에 쥐고서 찬찬히 여겨보았다. 적절하게 느껴지는 무게감은 힘의 조절에도 딱 좋았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도면에 자신의 얼굴이 언뜻 비끼는 것을 보며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다.

0: 여기요. 준호는 놀랐는지 엉거주춤 뒤로 물러서다니 몸을 앞으로 당겨 조심스레 그 칼을 받아 도마 옆에 내려놓았다.
1: 충고하는데요. 사람한테 칼을 건네줄 때는 칼끝을 말고 손잡이 쪽을 향해서 주세요. 그렇게 주면 위험해요.
0: 이 형 참 까다로운 사람이네. 근데 방울도마도는 왜 썰어요? 크지도 않은데.
1: 윤희가 절반씩 썰어 먹는 걸 좋아해요.
0: 특이하네. 윤희도 와요?
1: 네.
0: 근데 이 칼은 왜 안 써요?
1: 다 썰었어요.
0: 준호는 무뚝뚝이 대답하며 썰어오는 방울도마도를 접시에 담아서 거실 테이블에 갖다 놓고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태민이는 무심코 싱크대에 놓여있는 칼꽂이를 보다가 준호를 따라 소파에 돌아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태민이는 카운터에 또 누가 없나 뒤돌아 확인하고는 준호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전화에서 말한 결정적 증거란 뭐예요?
1: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걸리죠.
0: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1: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만은 아니에요.
0: 준호는 팔을 뻗어 접시에 썰어놓은 방울도마도를 집었다. 그는 도마도를 입안에 넣지 않고 태민이한테 보여주며 물었다.
1: 도마도가 왜 빨간색인지 알아요? 어느 색을 제일 많이 흡수했을까요?
0: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빨간색이죠.
1: 틀렸어요. 도마도가 흡수하는 건 나머지 색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빨간색은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이에요.
0: 그래서?
1: 사람들은 현상을 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웃기는 건 착각도 이 세상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는 점이에요. 불쌍한 거죠. 착각 속에 인생이 끝나니까.
0: 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1: 진실을 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네 세상은 진실과 착각이 뒤엉킨 곳이잖아요. 착각 속에 끝나는 것도 나쁘진 않죠.
0: 오후 2시가 되어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준호는 황포강을 마주한 소파에 앉았고 태민이는 카운터를 등지고 윤희는 그를 마주해 앉았다. 침묵이 불편했던지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체 왜 부른 거예요? 하필이면 일요일에.
2: 너 사람 시켜 나를 미행했잖아. 사이코야? 봉투에 거미까지 넣고 뭐 하자는 거야?
0: 어우, 징그러워라. 놀랐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1: 당신 보고 무조건 승인해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0: 그래도 이 형이 처세를 좀 아네.
1: 오늘은 우리 셋이 솔직하게 대화해요.
0: 나 제가 언제 솔직하지 않았나요?
2: 뻔뻔한 놈.
1: 태민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0: 나온다면 어쩔 건데요? 그 증거로 위협하려고요?
1: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봤자 얻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기소하면 당신도 좋을 거 없잖아요. 무함죄로 자칫하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0: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란 거지. 그 증거고 뭐고 하는 걸 가지고 나한테서 한번 크게 뜯으려는 거지. 하하, 세상이 험악하군. 이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참 불리한 세상이라니까.
2: 준호야, 그만해. 이 자식한테는 안 통해.
1: 윤희야.
2: 제발 그만해.
0: 윤희는 커피잔에 입도 대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 어디가?
2: 집.
1: 얘기 안 끝났어.
2: 여기 있기 싫어.
0: 윤희는 집을 나섰다. 준호도 잇따라 그녀를 쫓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무언가 설명을 했으나 그녀는 굳어진 얼굴로 전혀 들을 념을 하지 않았다. 은행나무 공원에 이르자 준호는 앞을 가로막았다.
1: 윤희야, 피하지 마.
2: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왜 저 자식이 오는 걸 숨겼어?
1: 내가 알면 안 올 거잖아.
2: 싫다고 했잖아. 만나기 싫다고.
1: 그럼 언제까지 피할 거야? 가만히 앉아 당할 거면 대화라도 풀어야 하지 않겠니?
2: 대화? 그게 저 자식한테 통하냐고. 아까도 봤잖아.

0: 무슨 태도인지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보면 난 역겨워 죽겠어.
1: 요니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거칠었다. 성급했나? 준호는 요니를 지켜주고 싶었으나 오늘 처자가 당돌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알맞는 단어를 골라 달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자음과 모음이 한데 뒤엉켜 널린 파편 마냥 좀처럼 조합이 안 됐다. 흥분에 소리 지르는 그녀를 다가가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팔은 아래로 축 들이운 채 포옹을 잊었다.
0: 날좀 내버려둬.
1: 어깨 너머로 분주히 오가는 차와 사람들을 보며 윤희가 말했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깨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한 뒤섞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구분해 섞갈리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심정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물건의 순서가 어지럽게 뒤섞이거나 온갖 생각이 얽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섞갈리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척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주용기 동지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상되고 천안문 등지는 방기를 내려 애도합니다.
1: 중국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양경제 새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러 일본 언론이 역사 반성이 없는 다카이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내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우리나라가 개혁개방 후 제기한 첫 번째 글로벌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창의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략적 자신감을 다지고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제분야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 컨테이너 40개를 실은 중앙아시아 철도도로 합동운송화물열차가 8월 16일 전진국제육항에서 신강 초체크시로 행발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은 초체크시에서 도로편으로 바크투 통상구에 도착한 후 가자스탄의 세계 목적지 도시로 다시 향발합니다. 전진국제육항 유한회사 종합관리부 하원원 경리는 올 7월 전진국제육항은 처음 철도, 도로, 합동운송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현재 달마다 두 편씩 고정편성으로 정기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도 운송 장거리 간선 플러스 경유 도로 문전 배송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0: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상호 연계를 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국 기업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 무역 왕래, 산업 협력, 민생 물자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이자 대표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 열차는 현재 운행 횟수가 이미 13만 편을 초과하고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서 달리는 이 강철 락타대는 유라시아의 상호 연결과 소통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국가 철도 그룹 화물 운송부 겸 물류센터 오소신 주임은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서비스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며 중국 경유에서 북, 중, 남등세개 로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해륙이 연결된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역외 통로망 구도는 갈수록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 건설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론단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이한 문명과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격차를 뛰어넘어 각국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했으며 인류 공동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세계 4분의 3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대가족에 가입했으며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는 4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리며 내륙 지역은 수비수역에서 공격수로 바뀌고 연해 지역의 개방과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는 갈수록 더 긴밀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전략 간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경제 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등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장기조임은 경제 무역 협력 면에서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화물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4.8% 성장한 1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외 무역 총액의 50.9%를 차지합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투자 협력은 지속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녹색 저탄소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 연결 면에서 웅크리야 세르비아 철도, 웅크리야 구간 화물 운송을 개통하고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규칙과 표준의 소프트 련통 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 건설 국가들과의 표준 상호 인정, 규칙 접목, 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초 기술, 교사뼈 등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공동 건설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의 창의에서 국가 실천까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각 측과 함께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제 협력이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함께 추진하며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더 넓혀갈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상계급 혁명가이고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전 총리인 조용기 동지의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신안문, 인민대회당, 외교부, 각 선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소재지, 향양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통상구, 대외 해운 항운 항구, 애국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18일 반기를 들이워 애도를 표합니다.
0: 신주 23호 승무조의 우주 비행사들인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이 궤도에 체류해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 궤도 훈련, 연습 등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궤도상 뇌선도 테스트, 미세중력 직관물리 프로젝트 행동, 실험 등이 동시에 끝나면서 장기적 우주비행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뇌기능망에 끼치는 영향과 직관물리 표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 상호조절, 우주통합조학 등 여러 실험을 둘러싸고 우주비행사들은 혈액 샘플 채집 등 작업을 통해 장기간 비행 중 우주비행사의 골격, 신경 등 생리 시스템 변화 법칙에 관한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승부조는 운동학 특성 실험을 진행해 인간공학 설계와 평가 등 업무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면에서 승부조는 응급결책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서상태 테스트를 완성하고 궤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관련 능력과 상태 변화 법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궤도 훈련도 기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원격 도킹 궤도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평행 이동 조종 핸들과 자세 제어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 도킹, 원격 조작 도킹, 수동 이탈 등 관련 기술 훈련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1호 구호 궤도 훈련과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구호 조작 방식과 힘을 가하는 특성 등을 숙지했습니다. 승무조는 또 제2차 전시스템 암벽 비상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비상 대응 능력과 지상 우주 협동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1: 3개월 만에 거친 남해 여름철 금어기가 16일 점심 12시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복근, 광동, 광서 등지에 오선 수천 척이 일제히 출항하는 가운데 생산과 판매 융합을 통해 해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점심 12시 출발 신호와 함께 복근, 장주, 동산현해, 대오, 오각 등 주요 어항들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영내 오선 666척이 질서 있게 부두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오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조 진권천은 모두가 무사히 출항하고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며 흥분했습니다. 성대한 오로 개시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초녀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구역에서 여러 라이브 방송팀이 오항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통로를 가동하여 동산 해산물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광동 양강에서 어선 3,400여 척이 경적을 울리며 남해 오장으로 출항했습니다. 양강 갑파 국가급 중심 오항 내 어선 800여 척도 서서히 닻을 올리고 질서 있게 대리를 지어 오항 주 항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어기의 선체와 그물 정비, 연료와 얼음 비초, 북두위성 항법, 레이더, 수중 초음파 탐지기 등 탑재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오선들은 남해 각 작업 해역으로 향발했습니다. 양강 어민 양웅은 출항한 배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연안의 오선들은 가장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첫 오획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로 재개 첫 주에 양강의 오선 2천여 척이 오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획량은 3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강시 관천표 부시장은 오획물이 냉동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서 심해 양식, 수산물 반가공도 함께 발전시켜 해양수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오민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현재 집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바다에서 대중식탁까지 완벽한 연결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광서 정적 다치고 방성 항시 기사 어항 내에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오선 1,100여 척이 닻을 올리고 대대를 이룬 후 북부만으로 향발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은 사전에 오로 재개 호위 행동을 가동하고 오로 재개 기간 수상 교통 보장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 이량 부국장은 수상 교통 안전을 둘러싸고 오항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임시 수상 교통 통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순찰정 세척을 고위험부담 해역에 파견하여 어선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항과 귀항을 보상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보유한 국가급 녹색 광선은 1000여 곳, 성급 녹색 광선은 4500여 곳입니다. 현재 광산구마다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종합용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휘동 등 동광구 서호진 농림촌의 모리마을에 들어서면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 부두, 산책로, 강변의 목조, 주택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호진 진장 류군에 따르면 장기간의 채석 작업으로 이곳은 한때 산체가 노출되고 폐기물이 쌓이고 물줄기가 막히는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서호진은 백일현 광산의 생태 복원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채석장을 푸른 광산 호수, 암벽 폭포가 쏟아지는 생태 균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저 음식, 수상 스포츠, 캠핑 체험 등 경량화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태 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군중 소득 증대의 3자 상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차 5기는 기획기간 자연자원부는 재정부와 협력해 기존의 폐기광산 생태복원 시범 항목 68건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335만 무의 폐기광산을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14차 5기는 기획기간 복원관리 목표와 임무를 19.6% 초과 완성했습니다. 자연자원부 광물 자원보호감독사 황학웅 사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한면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구 생태복원을 추진해 기존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한면으로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피해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비유했습니다. 황학웅은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계속해 광산구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의 생태복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광산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녹색광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리용,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절강성 항조시 정무봉사센터가 마련한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대중과 기업이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녹색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항조시 부양구 신덩진 원정전 노인이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원정정 노인이 소속한 공급판매 합작사가 직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 건물을 지었으며 직원 20가구가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정책이 미비하고 심사 승인 서류가 불완전했던 탓에 그중 8가구는 여직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무려 30년간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에 따르면 1994년에 주택공사가 비순을 받고 1995년 말에 완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졌고 그 후 토지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이 제기한 민원은 창구에서 즉시 부동산 등록 업무실로 이관됐습니다. 30년 전에 주택 관리 업무인 만큼 단일 부문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협동 기제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항조시 부양구 행정봉사센터 조초근 부주임은 여러 부문을 동원해 하기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무실 업무는 주택건설부 세무부문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 부동산 업무실과 성급 심사관리사무소가 공동 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이 참석한 현장 분석과 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합동회의에서 가구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난관을 공략했습니다. 속달남짓한 노력 끝에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가구가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보다 해결 난이도가 더 큽니다. 2025년 말 항주시 한 과학기술기업 책임자 사미 씨가 새로운 난제를 안고 항주시 소상구 정무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론 관광 촬영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은 공역 심사 비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서상구 처리 불가능 민원 장군은 즉각 부문 간 협동 기재를 가동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공안, 발전 개혁,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문에 관계되며 과거의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서상구 심사관리办공실은 회의 주재자 역할을 맡고 관련 9개 부문을 한자리에 불러 공동 협의했습니다. 항주시 서상구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각이 부수임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안 부문의 조공역 심사, 발전 개혁 부문의 국방 전비 동원, 문화 관광 부문의 업무까지 얽힌 문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관련 부문을 모두 불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중들이 말하는 처리 불가능한 일에서 처리 가능한 일까지 항주시는 전용 창구 121개와 요형별 산별 취급 제도를 통해 관련 사항과 대중이 발품을 파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항주시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진예린 부수임은 일부 문제를 종화하고 일부 절차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종화와 질적 제거를 통해 동일 유형의 문제를 일괄해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입 예매분 포함이 17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연의사 축구, 팔선, 스파이더맨, 어뉴데이 세 편이 현재 올해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앞 3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룡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루저 흥행 수입은 9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4위에 올랐습니다.
1: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가 해남 상업 우주 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해군 최초의 함재기 여성 비행학원 전원이 최근 주간 함상 착함 단독 비행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해군 함재기 여성 비행 인재 양성 사업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해군 항공병 인재 계층 구축이 한층 더 완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련 해사국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발해해협 황해 북부의 부분적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므로 입항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0: 16일 여러 일본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 8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카치 사나이의 정권이 역사 반성을 회피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정계와 안전정책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 전쟁 교훈을 정시하지 못한다면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 신도 핵심 시설로서 군국주의와 기밀이 연결돼 있고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적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자위대를 이끄는 방위대신 고이미스 신지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특히 경계할 일이라면서 그의 이번 조치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평화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신문 사설은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살상 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방위비 증액, 국가정보체제 강화 등 움직임을 열감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군수산업진흥과 군비 확충이 전쟁 전과 중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제때 시성하지 않아 전후 민주주의가 파괴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16일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미국군은 이미 축출되어 페르시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사령관은 영내 미군 기지가 과거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란도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누구든 미국 침략자 한 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이날 적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 혹은 기구의 이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16일 이집트 에랄리에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구셔널을 만나 가자 휴전협정 리행 추진을 각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좌운동 정치국 의장은 이날 카이라에서 이집트 정보총국 국장과 회담하고 가자 휴전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발동하여 레바논 헤즈볼라의 바드 부대 소속 고위 지휘관 아부 하산 알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공습과 습격으로 4,346명이 사망하고 12,3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러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 관원들이 미국의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초장국, 카타르 등 여러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대형 군사시설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을 기하는 중국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 환경을 명칭으로 하는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탄탄한 법치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미 후현대발전연구원 클리퍼드 코브 부원장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환경관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도비치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법전이 생태환경보호를 법치화, 제도화 궤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면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총칙이 통솔하고 세부편이 지탱하며 책임이 보상되는 론리체계로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책임 추궁 등을 동일한 제도의 틀에 담아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사회센터 샘길부연구원은 중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태환경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대학의 환경관리지속가능발전전문가 엘레나 라자펀드라마로는 위험부담 방지, 환경피해 복구에서 위법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법전은 환경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교적 완전한 제도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실천이 자국 국정에 맞춰 환경보호의 법전화를 추진하면 공공정책의 실행 효율

생태 문명관 설치를 전에 중요 한 제도적 성과이자 다른 나라들이 법치로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기내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릴 아볼리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 같은 세계적 도전의 직면에 각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볼리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 실천이 글로벌 환경관리 추진, 녹색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에 기여하는 중국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0: 관심 증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자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급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행위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방금 양무 선생님이 말한 림측서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심층 추진하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을 추진할 때 대해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할까요? 신시대 새 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인민지상의 기념을 어떻게 생태 문명 건설에 구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다음 세계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환경보호 발자취는 중화대지에 걸쳐 있으며 생태환경 보호는 총서기가 시종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총서기는 지방으로 조사 연구를 갈 때마다 환경보호와 전환, 생태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에 이로운 근본적인 대계를 그렸습니다.
3: 黄河安澜是中华儿女的千年期盼。近年来，我走遍了黄河上中下游九省区，无论是黄河长江母亲河，还是碧波荡漾的青海湖，逶迤磅礴的 雅鲁藏布江，无论是南水北调的世纪工程，还是塞罕坝林场的绿色地图，无论是云南大象、北上南归，还是藏羚羊繁衍迁徙，这些都昭示着人不负青山，青山定不负人。
2: 둘째， 법치관의 관점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0: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이며 법치가 현대 국가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의 핵심은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를 강력한 구속력으로 삼고 넘어서서는 안 될 고압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며 친환경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각국 인민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외면하거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환경은 당의 사명, 취지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진입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길은 여전히 길고 막중합니다.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며 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1: 방송에 출연해준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과 경전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방송의 주제,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가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새노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웅유한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산발전, 생활부유, 우수한 생태의 문명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간다면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새노정의 중요한 시점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연기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응산이라는 리듬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합시다. 중화문명 내 천년대계를 위해 지구 생명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에서 인용했던 리백의 멋진 시편을 낭송하며 중화문명 내 생명지혜를 되새기고 사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며 경전을 터득하며 평화근인을 느껴봅시다.
2: 《将进酒》节选李白。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朝如青丝暮成雪。
3: 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
4: 烹羊宰牛且为乐，会须一饮三百杯。
2: 五花马
5: 天津球，呼儿将出换美酒，与尔同销万里。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생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0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생산과 공급 사슬이 암벽을 받고 있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시장과 산업체계의 근성과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원화 시장의 확장 그리고 원활한 물류망을 통해 대외무역의 기반을 다지고 첨단 기술, 녹색 저탄소 제품이 서둘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더 많은 해외 상품을 중국 시장에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은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공급망은 글로벌 생산과 혁신, 소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180여 개 나라와 지역 간 수출입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아시아는 20%, 유럽 동맹은 9.5%, 라틴 아메리카는 15.4%, 아프리카는 18.9%, 그리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15.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이 량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봉착한 위험 불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금지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화학비료 운송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론단이 최근 발표한 수석 경제학자 전망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석 경제학자 중 89%가 향후 1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76%는 공급망과 운송 서비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협동이 가능한 산업 생태가 더욱 줄었습니다. 국제상회 비서장 존 덴트는 글로벌 위험 부담과 도전이 격화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성숙된 산업체계, 완비화한 공급 사슬망과 시장 기제는 자신의 경제 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 원사는 중국 제조업체와 중국 내 유럽 기업은 이미 유럽의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됐다며 중국은 날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부담이 상승하는 가운데 협력을 심화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급사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속기로서 올 6월에 열린 제4회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 여러 국가와 지역과 국제기구의 기업과 기구가 666개 모였습니다. 그중 외국 기업과 기구가 점하는 비중이 36.5%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구 총경리 대령명은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는 실행 가능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도, 다양화, 근성을 제고하는 데 요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중국 시장에 대한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천진에 위치한 에어버스 항공기의 두 번째 총조립선이 올 10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르웨이 아크 해양생물위원회사는 중국의 투자에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존슨은 세계와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 무역 성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동기 대비 21.2% 성장한 1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의 63.8%를 점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이 71.2%와 35.8% 증가하고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수출이 1.1배와 13.2%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품에서 스마트 장비까지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풍부한 응용 장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유럽동맹 상회의 최신 상업신심조사에 따르면 고효율과 원가 효익의 공급 사슬 분야에서 중국은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유럽 기업 중 75%는 중국 현지의 생산 효율이 세계 기타 지역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슈나이더 전기 집행부총재 윤정에 따르면 완비화한 공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경영 환경은 중국 공급 사슬로 하여금 글로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지역에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에어컨 등 가전 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가전 제품 수출이 3,60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이 1,079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시장의 냉방 수요가 급등하면서 중국 에어컨 기업은 현지 소비와 주거 특징에 맞춰 제품 혁신과 시장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낡은 건물이 많고 설치 원가가 높은 문제점에 착안해 미적그룹 독일연구개발팀은 중국 제조체계와 협동해 설치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유럽열차와 현지 물류창고를 통해 수출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공급망은 생산능력에서 수요식별, 제품 혁신에서 국경 간 납품에 이르는 시스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중국은 수입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사무분석가 제빈 나이두는 관련 정책은 아프리카 농업에 직접적 혜택을 주고 아프리카 경제체가 수출 다원화를 실현하고 가치 사슬의 상두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총세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제3대 커피 수출 시장도 부상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총경리 기자트 월크는 현지 수출상들은 무관세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에 가장 큰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색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2: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콜롬비아 갈라시에 북부에 위치한 블록 공원에 텐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마다 간단한 짐을 든 채 한창 등록을 하고 식사를 위한 대여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과 레몬수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군중들이 기증한 옷과 식품, 식수가 갈수록

높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점심 재해 후 림시 대피소에서 취재팀은 칼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시간으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칼라시의 일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 주민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건물 문 밖에 노란색 경계선을 가설한 가운데 일부 건물 벽면은 두루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포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생활한 지역사회 지도자 에스터 루시아 오도네스에 따르면 현지 지역사회는 물자 부족을 완화, 마이라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상부상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이라는 갈리의 사람들이 매우 건강하다며 지역사회가 아주 착하고 단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도움의 손길을.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 했습니다.

0: 목에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장프로입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치는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 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 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 동음과 용접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추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펠릿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왕청회 내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0: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의견을 통일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 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통일적으로 위탁 관리해 운영 보수하게 됩니다. 자금 면에서는 주민 출자 더하기 정부 보조 더하기 금융 지원 모식을 채택하고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 만근.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은 몽롱하고요. 점심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생각이 난다. 화요일 남자 구만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망웅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왕 코너. 오늘도 망웅 씨의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 있겠고요.
0: 네.
1: 자, 오늘은 또 색다른 선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네. 요즘에 연변음악을 너무 하다 보니까
1: 아, 네.
0: 제가 이제는 연변음악 할 수 있는 곡들이 이제는
1: 선곡의 폭이
0: 네 많이 점점 네, 줄어들고 있어
1: 그렇죠.
0: 오늘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재밌어하는 또 학생들과 이렇게 배우면서 연습하고 있는
1: 네.
0: 우리 한으로 된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개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노래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0: 네.
1: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0: 네.
1: 맞추기가 제일 힘든 노래가 아닐까
0: 맞습니다.
1: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뭐, 아예 맞출 수가 없다고.
1: 그렇게 장담하시네요. 네.
0: 그리고 오늘 노래 두 곡 준비하는데, 두 곡 중에 한 곡은 저희, 연변의 작곡가죠. 도짐은 작곡가님께서 또
1: 네.
0: 작곡하신 음악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연변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작곡가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1: 네.
0: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곡은 네.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0: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곡이어서
1: 네.
0: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0: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여기 FM 데이트에서 아마 이제는 그 방송을 생방송은 8년째
1: 네,
0: 지금 하고 있나요? 8년
1: 그렇죠.
0: 넘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1: 저도 처음 듣는
0: 모양이라. 네.
1: 곡입니다.
0: 이게 뭐 허송 노래인가라고 말하는데 좀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고요. 저 말은
1: 네.
0: 무슨 말인지 일단 저지르는 가수의 텐텐더라는 곡입니다.
1: 네.
0: 제가 요즘 학생들 같이 뭐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는 좀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준비하니까
1: 네.
0: 뭔가 여름에 좀 달달한 노래, 버스킹 할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1: 네.
0: 지금 뭐 사랑을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한입 깨물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제가 읽어놨는데 되게 느끼하고
1: 네.
0: 귀여운 예,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예.
1: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0: 그래요?
1: 네.
0: 저 이게 너무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저는 워칭징다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한 명도 맞추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
1: 네,
0: 지금.
1: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0: 네, 학생들이 부릅니다. 예, 저는
1: 학생
0: 옆에서
1: 친구들이.
0: 반주만 해주고, 저는 옆에서 반주만 해주고,
1: 네.
0: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밖으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예, 요즘
1: 혹시
0: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1: 버스킹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0: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1: 아,
0: 예,
1: 맞습니다.
0: 계획은 월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1: 거의
0: 있어요.
1: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내렸기
0: 네,
1: 때문에,
0: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1: 네.
0: 어디든 가자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1: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0: 장소 일단 저 백리성, 네,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하던 그
0: 네,
1: 장소죠?
0: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버스킹 너무 많이 해서
1: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0: 네,
1: 버스킹을 볼수 있겠다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0: 아, 네,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잠깐 들려서
1: 그렇죠.
0: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첫 곡으로,
0: 네.
1: 또, 마홍 씨의 달달한,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0: 네.
1: 저희 이제 연변

0: 이번에 또 작곡가죠.
1: 네.
0: 도지문 씨가 네. 쓴 곡이고요. 어떻게 이 노래를 또 선곡하게 네. 됐는지 저는 네,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 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0: 아.
1: 뭔가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0: 네.
1: 예,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달달한 사랑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0: 예,
1: 뭐 중국 음악이라면
0: 네.
1: 그 구용저나 뭐 제가 들어도 못 본 노래를 요즘 친구들은 해가지고
0: 뭔가 요즘 밈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1: 네,
0: 하죠.
1: 네,
0: 그런 노래를
1: 예, 뭐 이렇게
0: 많이 좋아하죠.
1: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곡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뭐,
0: 네.
1: 저도, 예, 저도 가끔 제목이 헷갈려서. 예,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0: 네.
1: 찾아보고 했던 곡인데.
0: 아, 네.
1: 제목은,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인데,
0: 네.
1: 特别关系라는 곡입니다. 예.
0: 역시 달달한 곡이죠.
1: 네, 오늘에는 뭐 약간 달달한 컨셉으로.
0: 아,
1: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꽃이 많이 피고 있고, 물론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름 느낌이 좀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0: 네.
1: 예, 뭔가 달달한 사람 느낌의 곡을 예,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아, 참,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곡은 재밌는데, 아, 약간 쑥스럽네요. 이런 가사가 이제는.
0: 아, 그래요?
1: 예, 상天 안파에다 루츠 왔네 이런 가사를 들으니까 예, 뭔가 이곡 쓸때이 도우지문 작곡가님께서도 예, 본인 집 쓰시면서도 아마

0: 조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나 생각이 듭니다.
1: 아, 뭔가 그래도 또뭐 상황에 맞게
0: 네.
1: 네, 또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0: 네,
1: 들고.
0: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거부할 수가
1: 아,
0: 없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1: 느낌대로 가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0: 다음 주 화요일에 또더 달달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어?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흰 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여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는 마음의 경련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뮤직은 신명주씨의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의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의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에 들 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청소나이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 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청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뭐,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 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가수의 살구나무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몇십 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소하라 보시오.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어가면서 왜 이 소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햇님이 따스하게 주위를 감싸주는 오는 날입니다. 한창 뛰어놀고 있는 하이디 앞에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하이디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난 아이를 좋아하니까. 우리 인사라도 할까? 내가 하이디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안에서 나무를 깎고 계세요. 하이디는 이렇게 대답하고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손님은 마을의 목사로서 할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목사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나무를 깎아 숟가락을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로군요. 실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입구에서 신기한 듯 손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이디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하이디가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라는 것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이디야, 염소를 돌봐주지 않겠니? 소금을 좀 갖다 줘라.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하이디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이디는 이미 1년 전부터 학교를 다녔어야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피터를 통해 몇 번 그 뜻을 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난 하이디를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소이다. 할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염소나 새들과 함께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때묻지 않고 살면 나쁜 일은 배우지 않을 것 아니겠소. 하지만 하이디는 염소나 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물론 동물들과 지내면 나쁜 일은 배우지 않겠지만 그 대신 좋은 것도 배울 순 없겠지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올 겨울부터는 학교에 보내십시오. 난 그렇게 못하겠어.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나 같은 어른도 걸어다니기 힘든 산길을 우린 산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오두막에 불을 피운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목사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을 나쁘게 본다지만 사실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감님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영감님의 마음도 밝아질 거고요. 이번 겨울에는 꼭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말씀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실망한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0: 헤이디에게도 별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태였습니다. 대태는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얼마나 긴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먼지를 온통 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태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태는 쉴 새 없이 할아버지를 치켜 세우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이디를 이곳에 맡기게 된 것에 대한 별명과 함께 지금까지 하이디를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이디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저도 설마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집주인의 친구인데 아주 부자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좋은 저택에 살고 있는 분이지요. 그분에게는 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지 않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을 거예요.
1: 그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0: 하이디도 벌써 8살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동안 하이디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셨더군요. 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졌다고요. 하이디에게 이렇게 좋은 행운이 굴러들어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 말이 옳다고 할 거예요. 재판이라도 하실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재판을 하게 되면 아마 듣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치게 될걸요?
2: 닥쳐!
0: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방담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개방과 협력은 국제 경제 무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개방과 협력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볼 때 개방과 협력은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세상사의 기본 원리는 간단 명료한 바 성실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더욱 큰 용기를 내 개방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동 발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각국은 개방과 융통을 견지해 호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개방하면 진보하고 폐쇄하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등 경제무역 거래는 각국이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것에 무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면 함께 진보하고 서로 폐쇄하면 저마다 퇴행한다는 법칙은 국제경제무역 발전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무역 장벽을 줄이고 개방을 확대하면 국제경제무역의 원활화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1인 미학 고립과 폐쇄를 고집하면 국제경제무역은 정체되고 침체될 것이며 세계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개방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기치 선명하게 반대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한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각국 경제의 변동과 융통을 추진해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으로 건설해야 하며 거시적 경제 정책의 조류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루출 효과를 줄이고 힘을 합쳐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또한 공정하고 합리하며 투명한 국제경제무역규칙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제가 한층 더 개방되고 교류되고 융합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혁신에 의한 발전 선도를 견지해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혁신은 제일 원동력입니다. 과감히 혁신하고 용감히 변혁해야만 세계 경제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막 국제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회복세가 아직 안정하지 못하므로 각국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의 가장 강한 원동력입니다. 각국이 운명을 같이 하는 지구촌에서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각국은 새로운 한 차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식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은 포용과 광익을 견지해 각국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꽃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아니라 백화가 만발해야 봄입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각국 인민들이 경제 글로벌화와 세계 경제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실 이사를 하며 섞갈린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데 한 주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 서류들은 날짜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정돈해 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느라 모든 서류를 꺼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섞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한꺼번에 서류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가득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아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원래의 차례가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순서가 섞갈리다 보니 당장 급히 찾아야 하는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서류를 겨우 찾아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도 오랜 시간 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다시 순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섞갈려 어지럽혀진 차례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섞갈리다입니다. 갈피를 잡기가 어렵도록 한 대 뒤섞이다는 뜻으로 단순히 물체가 뒤섞인 상태를 넘어 질서가 흐트러진 탓에 정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섞이다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섞이다는 단순히 물체가 뒤섞이는 현상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면 섞갈리다에는 뒤엉킨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섞갈리다는 종이 서류나 물건의 순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 외에도 머릿속을 묘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생각이 섞갈려 어느 일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계획이 뒤엉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 역시 섞갈리다로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깨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한 뒤섞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구분해 섞갈리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심정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물건의 순서가 어지럽게 뒤섞이거나 온갖 생각이 얽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섞갈리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평범한 표현 대신 섞갈리다를 사용한다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훨씬 섬세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는 물론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과 일주일 중 이틀은 섭취 열량을 500에서 600칼로리로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효과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장년층의 GLP-1 복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 체중이 빠지기 쉽습니다. 식사 횟수와 시간이 줄면서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계에서는 중장년층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고 그 결과 기초 대사량 저하와 체중 정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은 안 빠지는데 몸만 더 지친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약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금식 시간이 끝난 뒤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먹어도 되는 시간과 절대 먹입니다.

합니다. 네, 영양 전문가들은 체중 함량의 핵심은 식사 시간보다 총 섭취량과 영양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더라도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피로, 탈모, 근육 감소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만병통치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작했다면 체중보다 먼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귀뿌리를 문지르는 것이 인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아래 네 가지 동작을 하루 5분씩만 진행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네, 먼저 귀 문지르기입니다. 귀뿌리 뒤에 예풍혈과 안면혈이 있는데 이명, 난청, 두통, 불면증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귓불 문지르기입니다. 풍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고 음을 보양하며 담낭에 좋고 또한 눈을 밝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귓바퀴 문지르기입니다. 어깨와 목, 목이 아픈 사람은 많이 문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귓등 문지르기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면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산 과다, 복통, 소화 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음식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아교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급상승 위험까지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과도한 각성 작용이 나타나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모닝커피가 습관이라면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도마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도마도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도마도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잘 안 돼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복부 백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006년 8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7월 초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과 중점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시에서 8.15 로인절 경축 전문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홈장에서 3-1로 대련 곤성팀을 제압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4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는 길림연길 장백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과 중점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대는 먼저 길림연길 장백산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망각을 찾아 관련 상황에 대한 회보를 듣고 구역 계획 배치, 도로 교통, 배상 기획 및 건설 등 상황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이어 동부가 의료 양로산업단지 시정도로 건설 대상, 연결시 동부 도시구역 배수관망 건설 대상, 연결시 중의병원 중의학 항로화 재활 종합진료중심 대상, 연결시 제2사회복리원 대상, 연결시 동부 열공급 관도 및 시설 건설 대상, 연결시 동부 생활 오수처리 공장 및 관망 대상 현상을 찾아 대상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관련 소개를 들었습니다. 매 현장마다 진공대는 대상 계획 설계, 자금 내원, 요소 보장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관련 부문에서 상급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정책 기회를 다잡아 각종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투자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시공 단위에서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안전 생산을 잘 틀어주는 동시에 인력과 물력 투입을 늘려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더욱 많은 실물 공사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발구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시험구의 속성과 발전 특점을 확고히 파악하며 성과주의 개발구 개혁 심화에 관한 재반 포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개혁의 시료로 시험구의 빠른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시야를 한층 넓히고 사고 방식을 확대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경로 의존을 타파해야 합니다. 변경 개발 개방과 자원 통합 리용의 새로운 경로와 새로운 조치를 대담하게 모색하고 시험구의 선행선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발전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성장 안정, 투자 확대, 발전 촉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시공 경량과 공사 일정, 물자 보장을 과학적으로 통일 계획하며 대상 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점과 막힘점을 전력으로 해결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험구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정밀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산업 사실 투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하며 발전 전망이 좋은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 산업의 집군화,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길림연길

0: 장백 종점 개발 개방 시험구 당사위원회 서기 라홍봉, 길림 연길 장백 종점 개발 개방 시험구 관리위원회 주임 안현학,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7일 시19기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조직되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는 인대 대표 사직 관련 사항을 청취 심의하고 인사 임명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0: 8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8.15 로인절 경축 전문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로인을 효도하고 존경하는 전통과 민속문화, 홍색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융합했습니다. 400여 명의 로년 문예 골간들은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합창 나의 조국, 노래와 무용, 우리는 연변에서 살아요, 장고 다악, 나는 비둘기 집에서, 전통 군무, 아방무, 정경 중창, 홍색 여성 중대 등 18개 종목이 연이어 펼쳐지며 무대를 빛냈습니다. 공연장은 시종 뜨거운 분위기로 넘쳤고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관에서 주관했으며 로인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며 광범한 로넨 군체의 공익성 문예 전시 무대를 마련해 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문화관 부관장 김설화는 문화관은 해민 군중 문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로넨 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풍부히 하며 정성과 진심을 다해 로인 문화 봉사 사업을 잘해 우리 시 문화 해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17일 진학가도 동양사회구역은 연변주 원계직업기능양성학기와 연합해 애심 무료 리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전 9시 동양사회구역 활동중심은 훈훈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현장에는 걸상과 리발 도구를 간단히 배치해 临시 변민 리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연변주 원계직업기능양성학교 미발전업의 사생들이 능숙한 솜씨로 로인들의 리발 수요를 인내심 있게 묻고 정성껏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절주 있는 가위 소리와 함께 다소 흐트러졌던 로인들의 머리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연변주 원계직업기능양성학교 위발 전문 강사 손혜룡은 학교는 줄곧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데 중시를 돌리고 있는 바 우리의 전문 기능을 활용해 사회구역 로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통 미덕도 계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로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보니 이번 활동이 매우 의의 있고 값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30여 명의 로인들에게 무료 리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동양사회구역은 사회각계 역량과 계속 연합해 민생에 더욱 밀착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로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0: 8월 15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장에서 대련 곤승팀을 3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연속 여러 차례 공격을 펼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40분경 조반니가 프리킥으로 직접 슛해 골망을 흔들면서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55분경 서계조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대련 곤성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2분경 조반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연변팀이 2대1로 다시 앞섰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금지구역 안에서 로빙 슛을 날렸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80분경 조반니가 또다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연변팀은 3대1로 점수차를 벌렸고 이 점수를 경기 종료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뒤 연변팀은 8승 8무 3패, 승점 32점으로 잠정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8월 22일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명파 팀과 맞붙게 됩니다.
1: 아래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길공안 마약원 식물 불법 재배 금지 및 제거 전문 행동 실시. 양귀비, 대마 등 마약원 식물의 불법 재배 범죄 활동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최근 시공안국 마약금지대대는 각 기층 파출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격자원, 기층 군중 방울 역량과 연동해 전역 답사제거 전문행동을

0: 전개했습니다. 이번 행동에서 총 52개 지점을 조사 처리하고 현장에서 양귀비 근 1000그루와 대마 300여 그루를 제거해 집중 소각해 했습니다. 연길공항 안전검사원 최시만 봉사로 특수역의 가족에 감사받아 그늘 길림성 애만천하 아동관심기금회와 자폐증 아동 학부모 대표들은 연길공항을 찾아 공항과 안전검사원 목영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목영건은 항공편 보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자폐증 아동 여객을 발견하고 안전검사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검사 방식을 최적화해 안전과 여객의 감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여객 가족은 손글씨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기금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학생 두 명, 관광객이 분실한 손목시계 찾아줘. 그늘 연기를 찾은 천진 관광객은 서지장에서 스마트 손목시계를 부주의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자원봉사에 나선 대학생 두 명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장 방송을 통해 분실물 찾기 안내를 내보내도록 연락해 관광객이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신속히 찾도록 도왔으며 관광객이 살해하려 하자 정중히 사형했습니다. 이들은 청춘의 실제 행동으로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며 관광봉사 일선에서 관광객들에게 연길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연길 발전 언덕 관광객들이 찾는 촬영 명소로 연길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면서 발전 언덕이 독특한 지형풍으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덕 정상에서는 연길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구워 볼 수 있으며 층층이 들어선 건물과 오가는 차량이 어우러져 복고풍 영화의 정취와 짙은 생활 분위기를 함께 자아냅니다. 사진을 찍기만 해도 멋진 장면이 연출돼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은 이 구간이 정상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만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차량을 잘 피하고 안전하고 문명하게 관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8월 17일 기자가 시 기상국에서 루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에서 섭씨 30도,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에서 섭씨 21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가량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5mm가량 많겠습니다. 그중 8월 17일 낮부터 밤까지 중등 정도 내지 큰 비가 내리고 18일 낮과 19일 낮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며 23일에도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강수량이 많고 천둥,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우레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있기에 강한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와 중소 하천 홍수, 산 홍수, 지질 재해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기에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도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날씨가 무덥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더위 방지와 온도 낮추기 조치를 잘하고 음식 위생에 주의하며 위장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입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성씨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경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경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2: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1: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치어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

0: 친구들, 연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연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4: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척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주용기 동지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상되고 천안문 등지는 방기를 내려 애도합니다.
1: 중국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양경제 새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러 일본 언론이 역사 반성이 없는 다카이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안에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우리나라가 개혁개방 후 제기한 첫 번째 글로벌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창의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자신감을 다지고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제분야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 컨테이너 40개를 실은 중앙아시아 철도도로 합동운송화물열차가 8월 16일 전진국제육항에서 신강 초체크시로 행발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은 초체크시에서 도로편으로 바크투 통상구에 도착한 후 가자스탄의 세계 목적지 도시로 다시 향발합니다. 전진국제육항유한회사 종합관리부 하원원 경리는 올 7월 전진국제육항은 처음 철도, 도로, 합동운송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현재 달마다 두 편씩 고정편성으로 정기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도 운송 장거리 간선 플러스 경유의 도로 문전 배송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상호연계를 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국 기업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왕래, 산업협력, 민생물자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이자 대표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현재 운행 횟수가 이미 13만 편을 초과하고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 달리는 이 강철 락타대는 유라시아의 상호연결과 소통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화물운송부 겸 물류센터 오소신 주임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서비스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며 중국 경유에서 북, 중, 남 등 세 개 노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해륙이 연결된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역외 통로망 구도는 갈수록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건설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론단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이한 문명과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격차를 뛰어넘어 각국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했으며 인류 공동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세계 4분의 3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대가족에 가입했으며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는 4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리며 내륙 지역은 수비수역에서 공격수로 바뀌고 연해 지역의 개방과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는 갈수록 더 긴밀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전략 간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경제 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등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장기조임은 경제무역협력면에서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화물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4.8% 성장한 1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 총액의 50.9%를 차지합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투자 협력은 지속적으로 첨단과학기술, 녹색, 저탄소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연결 면에서 웬그리아 세르비아 철도, 웬그리아 구간 화물 운송을 개통하고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규칙과 표준의 소프트련 도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들과의 표준 상호 인정, 규칙 접목, 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초기술, 교사뼈 등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공동건설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의 창의에서 국가 실천까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각 측과 함께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이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함께 추진하며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더 넓혀갈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상계급 혁명가이고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조용기 동지의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신안문, 인민대회당, 애교부, 각 선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소재지, 향강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통상구, 대외 해운 항운 항구, 애국조세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이 18일 반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합니다.
0: 신주 23호 승무소의 우주비행사들인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이 궤도에 체류해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 궤도 훈련, 연습 등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궤도상 뇌전도 테스트, 미세중력 직관 물리 프로젝트 행동, 실험 등이 동시에 끝나면서 장기적 우주비행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뇌기능망에 끼치는 영향과 직관 물리 표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 상호조절, 우주통합조학 등 여러 실험을 둘러싸고 우주비행사들은 혈액 샘플 채집 등 작업을 통해 장기간 비행 중 우주비행사의 골격, 신경 등 생리 시스템 변화 법칙에 관한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승부조는 운동학 특성 실험을 진행해 인간공학 설계와 평가 등 업무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면에서 승부조는 응급 결책 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서 상태 테스트를 완성하고 궤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관련 능력과 상태 변화 법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궤도 훈련도 기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원격 도킹 궤도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평행 이동 조종 핸들과 자세 제어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 도킹, 원격 조작 도킹, 수동 이탈 등 관련 기술 훈련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1호, 9호 궤도 훈련과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구호 조작 방식과 힘을 가하는 특성 등을 숙지했습니다. 승무조는 또 제2차 전 시스템 압력 비상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비상 대응 능력과 지상 우주 협동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1: 3개월만에 거친 남해 여름철 금어기가 16일 점심 12시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복근, 광동, 광서 등지에 오선 수천 척이 일제히 출항하는 가운데 생산과 판매 융합을 통해 해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점심 12시 출발 신호와 함께 복근, 장주, 동산현해, 대오, 오각 등 주요 어항들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역내 오선 666척이 질서 있게 부두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오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주 진권천은 모두가 무사히 출항하고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며 흥분했습니다. 성대한 오로 개시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소녀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0: 판매구역에서 여러 라이브 방송팀이 오항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통로를 가동하여 동산 해산물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광동 양강에서 어선 3,400여 척이 경적을 울리며 남해 오상으로 출항했습니다. 양강 갑하 국가급 중심 오항 내 어선 800여 척도 서서히 닻을 올리고 질서 있게 대리를 지어 오항 주 항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어기의 선체와 그물 정비, 연료와 얼음 비초, 북두위성 항법, 레이더, 수중 초음파 탐지기 등 탑재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오선들은 남해 각 작업 해역으로 향발했습니다. 양강 어민 양웅은 출항한 배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연안의 오선들은 가장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첫 오획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로 재개 첫 주에 양강의 오선 2천여 척이 오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획량은 3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강시 관천표 부시장은 오획물이 냉동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서 심해 양시 수산물 반가공도 함께 발전시켜 해양수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오민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현재 집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바다에서 대중식탁까지 완벽한 연결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광서정적 다치고 방성항시 기사 5항 내에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오선 1,100여 척이 닻을 올리고 대배를 이룬 후 북부만으로 향발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은 사전에 오로재개 호위 행동을 가동하고 오로재개 기간 수상교통보장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 이량부국장은 수상교통안전을 둘러싸고 오항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임시 수상교통통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순찰정 세척을 고위험부담 해역에 파견하여 어선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출항과 귀항을 보상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보유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1,000여 곳, 성급 녹색 광산은 4,500여 곳입니다. 현재 광산구마다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종합용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휘동 등 동광구 서호진 농림촌의 모리마을에 들어서면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 부두, 산책로, 강변의 목조, 주택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호진 진장 류군에 따르면 장기간의 채석 작업으로 이곳은 한때 산체가 노출되고 폐기물이 쌓이고 물줄기가 막히는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서호진은 백일령 광산의 생태 복원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채석장을 푸른 광산 호수, 암벽 폭포가 쏟아지는 생태 경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저 음식, 수상 스포츠, 캠핑 체험 등 경량화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태 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군중 소득 증대의 3자 상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차 5기는 기획 기간 자연자원부는 재정부와 협력해 기존의 폐기 광산 생태 복원 시범 항목 68건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335만 무의 폐기광산을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14차 5기는 기획기간 복원관리 목표 임무를 19.6% 초과 완성했습니다. 자연자원부 광물 자원보호감독사 황학웅 사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한면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구 생태복원을 추진해 기존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한면으로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피해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황학웅은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계속해 광산구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 광산의 생태복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광산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녹색 광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지속 가능한 리용,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0: 절강성 항조시 정무봉사센터가 마련한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대중과 기업이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녹색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0: 특별기획 종국개혁 현장. 오늘은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항주시 부양구 신등진 원정전 노인이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원정정 노인이 소속한 공급판매 합작사가 직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 건물을 지었으며 직원 20가구가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정책이 미비하고 심사 승인 서류가 불완전했던 탓에 그중 8가구는 여직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무려 30년간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에 따르면 1994년에 주택공사가 비순을 받고 1995년 말에 완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졌고 그 후 토지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이 제기한 민원은 창구에서 즉시 부동산 등록 업무실로 이관됐습니다. 30년 전에 주택 관련 업무인 만큼 단일 부문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협동 기제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항주시 부양구 행정봉사센터 조초근 부주임은 여러 부문을 동원해 하기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무실 업무는 주택건설부 세무부문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 부동산 업무실과 성급 심사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이 참석한 현장 분석과 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합동회의에서 가구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난관을 공략했습니다. 속달 남짓한 노력 끝에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가구가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보다 해결 난이도가 더 큽니다. 2025년 말 항주시 한 과학기술기업 책임자 사미 씨가 새로운 난제를 안고 항주시 소상구 정무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론 관광 촬영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은 공역 심사 비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소상구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즉각 부문 간 협동 기제를 가동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공안, 발전개혁, 문화관광 등 여러 부문에 관계되며 과거의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상구 심사관리 办공실은 회의 주재자 역할을 맡고 관련 9개 부문을 한자리에 불러 공동협의했습니다. 항주시 소상구 행정심사봉사관리 办공실 가기 부수임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안 부문의 저공역심사, 발전개혁 부문의 국방전비동원, 문화관광 부문의 업무까지 얽힌 문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관련 부문을 모두 불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중들이 말하는 처리 불가능한 일에서 처리 가능한 일까지 항주시는 전용 창구 121개와 요형별 사안별 취급 제도를 통해 관련 사항과 대중이 발품을 파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항주시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진예림 부수임은 일부 문제를 총화하고 일부 절차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총화와 질적 제거를 통해 동일 유형의 문제를 일괄해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입 예매분 포함이 17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연여자 축구, 팔선, 스파이더맨, 어뉴데이 세 편이 현재 올해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앞 3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룡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루석 흥행 수입은 9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4위에 올랐습니다.
0: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가 해남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 해군 최초의 함재기 여성 비행학원 전원이 최근 주간 함상 착함 단독 비행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해군 함재기 여성 비행 인재 양성 사업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해군 항공병 인재 계층 구축이 한층 더 완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0: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련 해사국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발해해협 황해 북부의 부분적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므로 입항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1: 16일 여러 일본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 8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카치 사나이의 정권이 역사 반성을 회피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정계와 안전정책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봉 사설은 전쟁 교훈을 정시하지 못한다면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봉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 신도 핵심 시설로서 군국주의와 기밀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적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자위대를 이끄는 방위대신 고이미즈 신지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특히 경계할 일이라면서 그의 이번 조치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평화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신봉 사설은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방위비 증액, 국가정보체제 강화 등 움직임을 열감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군수산업 진흥과 군비 확충이 전쟁 전과 중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제때 시정하지 않아 전후 민주주의가 파괴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16일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미국군은 이미 축출되어 페르시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사령관은 영내 미군 기지가 과거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란도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누구든 미국 침략자 한 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이날 적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 혹은 기구의 이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16일 이집트 에랄리에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를 만나 가자 휴전협정 미행 추진을 각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정운동 정치국 의장은 이날 카이라에서 이집트 정보총국 국장과 회담하고 가자 휴전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발동하여 레바논 헤즈볼라의 바드 부대 소속 고위 지휘관 아부 하산 알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공습과 습격으로 4,346명이 사망하고 12,3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러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 관원들이 미국의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초장국, 카타르 등 여러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대형 군사시설을 계속 조준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건설에 기하는 중국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 환경을 명칭으로 하는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탄탄한 법치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미 후현대 발전연구원 클리퍼드 코브 부원장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환경 관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 추진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법전이 생태환경보호를 법치화, 제도화 궤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면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총칙이 통솔하고 세부평이 지탱하며 책임이 보상되는 론리체계로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책임 추궁 등을 동일한 제도의 틀에 담아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사회센터 샘길부연구원은 중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태환경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니보대학의 환경관리지속가능발전전문가 엘레나 라자펀드 라마로는 위험부담 방지, 환경 피해 복구에서 위법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법전은 환경 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교적 완전한 제도 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실천이 자국 국정에 맞춰 환경 보호의 법전화를 추진하면 공공 정책의 실행 효율을 높이고 환경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경대학 자연 에너지 환경법 연구센터 공고주임은 이 법전은 함의가 풍부하고 범위가 넓은 생태 환경을 초석 개념이자 보호 대상으로 삼아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관련 법규를 하나로 융합시킴으로써 생태 문명으로 진화하는 세계 환경 비법의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은 그간 생물 다양성 보호, 오염방지,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 정책과 행동의 일관성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생태환경 법전은 중국 생태 문명 건설 실천에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자 다른 나라들이 법치로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기내 환경 지속 가능 발전부 법률 고문 시릴 아볼리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 같은 세계적 도전에 직면해 각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벌리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 실천이 글로벌 환경 관리 추진, 녹색 지속 가능 발전 촉진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에 기여하는 중국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문교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펀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저로 하여금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오염 방지를 심층 추진하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 대해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할까요?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인민지상의 기념을 어떻게 생태 문명 건설에 구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다음 세계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환경보호 발자취는 중화대지에 걸쳐 있으며 생태환경보호는 총서기가 시종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총서기는 지방으로 조사 연구를 갈 때마다 환경보호와 전환, 생태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에 이로운 근본적인 대계를 그렸습니다.
1: 黄河安澜是中华儿女的千年期盼。近年来，我走遍了黄河上中下游九省区，无论是黄河长江母亲河，还是碧波荡漾的青海湖，逶迤磅礴的 雅鲁藏布江，无论是南水北调的世纪工程，还是塞罕坝林场的绿色地图，无论是云南大象北上南归，还是藏羚羊繁衍迁徙，这些都昭示着人不负青山，青山定不负人。둘째,
0: 법치관의 관점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이며 법치가 현대 국가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의 핵심은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를 강력한 구속력으로 삼고 넘어서서는 안 될 고압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며 친환경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각국 인민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외면하거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 환경은 당의 사명, 취지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진입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길은 여전히 길고 막중합니다.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며 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2: 방송에 출연해준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과 경전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종합히 이번 방송의 주제,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가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새 노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공유한 청사

0: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산발전, 생활부유, 우수한 생태의 문명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간다면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새 노정의 중요한 시점에서 스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합시다. 중화문명 내 천년대계를 위해 지구 생명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에서 인용했던 리백의 멋진 시편을 낭송하며 중화문명 내 생명지혜를 되새기고 사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며 경전을 터득하며 평화근인을 느껴봅시다.
1: 《将进酒》 节选 李白 君不见 黄河之水 天上来 奔流到海 无复回 君不见 高堂明镜 悲白发 朝如青丝
2: 暮成雪，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烹羊宰牛且为乐。
3: 会须一饮三百杯，五花马，千金裘，呼儿将出换美酒，与尔同销万古愁。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건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0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생산과 공급 사슬이 암벽을 받고 있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면서 수출량과 산업 체계의 근성과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원화 시장의 확장 그리고 원활한 물류망을 통해 대외 무역의 기반을 다지고 첨단 기술, 녹색 저탄소 제품이 서둘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더 많은 해외 상품을 중국 시장에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성장은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공급망은 글로벌 생산과 혁신, 소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180여 개 나라와 지역 간 수출입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아시아는 20%, 유럽 동맹은 9.5%, 라틴 아메리카는 15.4%, 아프리카는 18.9%, 그리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15.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이 량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봉착한 위험 불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금지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화학비료 운송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론단이 최근 발표한 수석경제학자 전망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석경제학자 중 89%가 향후 1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76%는 공급망과 운송서비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위험 불안이 커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협동이 가능한 산업 생태가 더욱 줄었습니다. 국제상회 비서장 존 덴트는 글로벌 위험 부담과 도전이 격화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성숙된 산업체계, 완비화한 공급 사슬망과 시장 기제는 자신의 경제 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 원서는 중국 제조업체와 중국 내 유럽 기업은 이미 유럽의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됐다며 중국은 날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부담이 상승하는 가운데 협력을 심화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급사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속기로서 올 6월에 열린 제4회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 여러 국가와 지역과 국제기구의 기업과 기구가 666개 모였습니다. 그중 외국 기업과 기구가 점하는 비중이 36.5%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구 총경리 대령명은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람회는 실행 가능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도, 다양화, 근성을 제고하는 데 요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중국 시장에 대한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전진에 위치한 에어버스 항공기의

번째 총조립선이 올 10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르웨이 아크 해양생물위원회사는 중국에 투자해 공급사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존슨은 세계와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무역 성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동기 대비 21.2% 성장한 1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의 63.8%를 점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이 71.2%와 35.8% 증가하고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수출이 1.1배와 13.2%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품에서 스마트 장비까지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풍부한 응용 장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유럽동맹 상회의 최신 상업 신심 조사에 따르면 고효율과 원가 효익의 공급 사슬 분야에서 중국은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유럽 기업 중 75%는 중국 현지의 생산 효율이 세계 기타 지역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슈나이더 전기 집행부총재 윤장에 따르면 완비화한 공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경영 환경은 중국 공급 사슬로 하여금 글로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지역에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가 엄청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가전제품 수출이 3,60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이 1,079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에어컨 기업은 현지 소비와 주거 특징에 맞춰 제품 혁신과 시장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낡은 건물이 많고 설치 원가가 높은 문제점에 착안해 미적그룹 독일연구개발팀은 중국 제조체계와 협동해 설치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유럽열차와 전지 물류창고를 통해 수출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공급망은 생산 능력에서 수요 식별, 제품 혁신에서 국경 간 납품에 이르는 시스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중국은 수입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사무분석가 제빈 나이두는 관련 정책은 아프리카 농업에 직접적 혜택을 주고 아프리카 경제체가 수출 다원화를 실현하고 가치사슬의 상주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제3대 커피 수출 시장도 부상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총경리

0: 디자트 월크는 현지 수출상들은 무관세 힘입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장 큰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폭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적 시간입니다.

콜롬비아 칼라시에 북부에 위치한 블록 공원에 텐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마다 간단한 짐을 든 채 한창 등록을 하고 식사를 위한 대여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과 레몬수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군중들이 기증한 옷과 식품, 식수가 갈수록 높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점심 재해 후 림시 대피소에서 취재팀은 칼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시간으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칼라시의 일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 주민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건물 문 밖에 노란색 경계선을 가설한 가운데 일부 건물 벽면은 두루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후 지역사회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블록 공원에 临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잠시 귀가할 수 없는 지진 피해 군중들에게 음식과 식수 그리고 临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대피소 직원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바델라는 대피소에 체류한 인원이 현재 300명이지만 지진 피해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临시 대피소 내에서 가장 일찍 회복한 것은 식단 공급입니다. 카를로스에 따르면 이날 점심 식단은 한 비정부 기구가 전한 것이며 닭고기와 쇠고기, 밥과 야채, 콩류 등을 포함했다고 속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사탕수수와 레몬을 배합한 레몬수를 대피소 내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진 피해 민중들은 이곳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부 상조는 결코 음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옷과 식품, 약품 등 물자는 수요에 따라 대피소에서 통일적으로 분배합니다. 화해에 관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합류했습니다.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재해의 직면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재해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생활한 지역사회 지도자 에스터 루시아 오도네스에 따르면 현지 지역사회는 물자 부족을 완화하고 지진 피해 민중의 공포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거주 인원을 체크하고 건물 파손 상황을 평가하며 주민들의 귀가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려면 여전히 정부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일라 알레한드라 시프엔테스와 그의 두 아이는 림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프엔테스는 아이가 있기에 먼저 발 디딜 곳을 찾아야 한다며 현지 정부의 통지들을 기다리는 한편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라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상부상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이라는 칼리의 사람들이 매우 건강하다며 지역사회가 아주 착하고 단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도움의 손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시 대피소에서 재해 후 생활이 비록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텐트와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자, 영양이 충족한 밥 한 끼는 사람들의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에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훈이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보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 건강은 모든 가정에서 가장 깊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부드러운 지압 기법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소아 안마사로 10년째 한 길만 걸어오신 연포 인터넷병원의 안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손끝의 따뜻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생방송실에 모신 안미화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을 대면하는 직업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이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특히 아이들을 대면하다 보면 많이 웃게 되죠?
2: 예,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죠. 애들하고 같이 예. 있다 보면은 그 동연에 쑥 빠져들어가고 다시 동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애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 누구, 저요? 예, 예. 저는, 예, 그러니까 같이 놀아야 하니까.
0: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습관들이 예. 많이 생기게 되죠. 예. 예. 근데 10년간 소아 안마사로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아 안마는 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 소아 안마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아플 때. 네. 감기 걸렸거나 설사하거나 변비하거나 이럴 때 우리 보통은 병원에 가서 뭐 약이나 주사나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예.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아 안마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0: 예.
2: 예.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사람들이 뭐 이 소아 안마 뭐야 뭐 사람 뭐
0: 그렇죠.
2: 뭐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0: 네. 의료 뭐 치료 이런 걸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죠.
2: 생각은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치료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그거 调理라고 하지요.
0: 예, 예.
2: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안 좋은 이런 그 아픈 증상들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0: 예.
2: 이게 지금 10년째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좋다고 지금 허평을 많이 합니다.
0: 예.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2: 예.
0: 그 초기 이 소아 안마를 접했을 때랑 지금 예. 우리 사람들의 인식면에는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2: 예, 많이 보이죠. 이제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예. 저희들이 접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행운스럽게 이거를 그 저 먼저 접하게 됐지만
0: 예.
2: 제가 또 이거 많이 보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면도 많았습니다. 뭐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거 뭐 그런 분들이 다 허다하고
0: 예.
2: 거의 다 기본상 그걸로 되지 않는 거니까 뭐 그래서 예. 그때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또 많이 이제 제가 혼자서 뭐 그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0: 네네.
2: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흐르고 제가 꾸준히 계속 이 한 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젠 믿어준 분들도 많아지고 예, 쇼울 티나가 아 이거 진짜로 좋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점점 부모님들이 이런
0: 네,
2: 그 지식도 많아지고 해가 좀 예, 예. 지식이 많아져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뭐 또 혈자리를 더 많이 뭐 아는 분들도
0: 네.
2: 예,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금 추세가 다 이제는 자연으로 네. 흘러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0: 네. 예. 전역적인 명칭은 한으로

0: 그러면 샤월
1: 샤월트위너
0: 트위너
1: 네,
0: 예
1: 샤월트위너
0: 아 요즘에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1: 예,
0: 예
1: 그렇죠.
0: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1: 맞습니다.
0: 예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면 중이야 말을 찾아가듯이
1: 그렇죠.
0: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한테는 이 샤월트위너가 아주 호평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엄마들이 특히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약이나 이런 주사가 좀 그거 좀 멀리 하고 싶은
0: 두려워하죠,
1: 경향들이
0: 사실.
1: 많지.
0: 예.
1: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인식이 있으니까 예전 샤월트위너 이런 걸 찾으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직도 약간 할머님들 이렇게 키우시면은 옛날 그 아무튼 약을 먹어야 빨리 나사진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 조금 예, 그런 경향도 좀
0: 예.
1: 있습니다.
0: 어쨌든 젊은 엄마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님 세대는 좀 다르죠.
1: 네네.
0: 받아들이는 게 벌써 또,
1: 네,
0: 예.
1: 모두 사랑이 마음은 정말 다 크십니다. 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은 예, 할머니들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막 예, 살갑고도 그렇고 예,
0: 예.
1: 하지만 예, 고정관념은 깨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예.
1: 예.
0: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애가 열이 난다고 안마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이 나는데 왜 안마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요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있습니다.
0: 예.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 소아마를 처음 접하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반응이셨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초창기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저도 그렇습니다.
0: 예.
1: 저도 뭐 처음에 제가 12년 이제는 접한 지 12년 됐는데 그때
0: 예.
1: 한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배우고선 옆에 주위에 분들한테 그냥 다 이제 무료로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0: 예.
1: 경험을 쌓아서 후에는 자기 원도 꾸리고 이렇게 길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도 막 우리 애가 지금 40도 없나
0: 예.
1: 열이 지금 39도에서 40도로 떨고 있는데 야 내가 배웠다 해서 내가 당장 이거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0: 예.
1: 내 아이지 않습니까? 그뭐
0: 그렇죠.
1: 어떻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란
0: 예.
1: 말입니다.
0: 배운 사람
1: 뭐
0: 입장보다는 부모의 입장이죠, 그때는.
1: 그렇죠. 나 그리로는 배웠지만 이
0: 예.
1: 마음이가 막 조급해 나고 40도인데 이거 어떻게 막내 혼자 이게 견지했다가 뭐애 아빠도 있고 그
0: 예.
1: 상황에서 그뭐 그래도 부모님 시부모님 뭐 친정 어머니 뭐 모두 막또뭐뭐 너는 왜서 집에서 아래
0: 그렇죠.
1: 어찌 사고
0: 예, 오히려 해치는 게
1: 그랬냐
0: 아니냐, 예, 그런
1: 너무
0: 눈빛이었겠죠.
1: 땅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0: 예.
1: 저도 그래서 너무 긴가민가가 많이 없고 근데 그거를 정말 이겨내니까 진짜 예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10년 이게 이제 계속 경험이 이제 쌓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아 아이들이 병은 또 거기서 거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0: 예.
1: 거기면서 아 무슨 증상이 딱 있다 하면 아 대략 며칠 가겠다 이게 서니까 다음 상황은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다. 지절이 말해주니까
0: 예.
1: 부모님들이 안심하더라 말입니다.
0: 아.
1: 그때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그 누구도 이런 거 말해준
0: 네.
1: 적이 없지만.
0: 그러면 첫 번째 치료한 대상자가 본인이 아이였습니까?
1: 그렇죠. 제가
0: 예.
1: 제 아이 지금 둘인데 제둘두 아이 모두 제 어떻게 보면 예,
0: 예.
1: 실험 대상 거의 실험 대상에
0: 예.
1: 이렇게 해봤대. 어떤 때는 또 정말 뭐 이게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솔직히 또 많은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자면 아 이렇게 했을 땐또 닭고기라면 우리 기침 날 때는 먹으면 안 좋다 우리
0: 그렇죠.
1: 리런에 그렇게 써 있는데
0: 예.
1: 혹시 정말 그런지 또내또막또 우리 아이한테 또 어떤 때는
0: 네.
1: 어머나 그럴 땐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어떤가 이거
0: 예.
1: 진짜로 그런가 이걸 또
0: 예.
1: 시험을 또할 때도 있었고
0: 아.
1: 많은
0: 간호사들은 주사 놓는 법을 자기 팔이나 다리에 찌르면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었겠네요. 비록 자기 몸은 아니지만, 예.
1: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이 또 아팠던 것도 있고 우리 큰애가 많이 아팠습니다. 예. 두 살까지 정말 막 저녁에 나는 거의 한 1년 자지 못할 정도로 코가 싹 메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샤월트위너로 접하게 돼서
0: 아, 알게 되면서 관심을
1: 예.
0: 갖고.
1: 그러니까 약을 뭐 거의 중량 엄청 많이 먹고 그랬는데 계속 안 낫는다면 근본이 안 나아지니까 예,
0: 예.
1: 자꾸 반복하고 하니 이제 후에 중이를 접하고 같이 샤워를 했나.

0: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 제 눈으로 목격하고,
1: 네.
0: 예, 근본을 아니까, 예,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근본이 맥락이 먼저, 서야 아이들이
1: 네.
0: 그 만성질병들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아.
0: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0: 알면은,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하게 되셨나
0: 예,
1: 봅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제 아이가 2살 때, 크게 이제, 시향디 페다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정말, 연변이 아니라 뭐, 장충병원까지도 뭐, 다 가가지고, 어떻게, 뭐, 수술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 찾아봤는데, 그냥 다 수술을 해라 한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이것이, 난 수술하면 안, 이렇게 아이들이 다 전신마취하고, 이렇게,
1: 그렇죠. 모험이
0: 하고,
1: 크죠,
0: 예,
1: 사실.
0: 마음이 크죠.
1: 예.
0: 그, 어쨌든, 찾다, 정말 찾다가, 우리 그때, 그 기린병원에, 지금 기린병원인데, 그때, 리초라 원장님, 예,
1: 네.
0: 그 주최를 해가지고,
1: 예.
0: 지금은 중서희 병원에 있습니다.
1: 예. 그분 또 침을 엄청 잘 하지 않습니까?
0: 구원마을로
1: 예.
0: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이 주최를 해서, 저한테 나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예, 산동성애 선생님이도 모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이 한 1년 그렇게 배우다가, 그 선생님 따라서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아, 이거 우리 아이 또 해준 거, 나 샀단 말입니다.
1: 네.
0: 예.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업적인 길로 가기보다는 내 아이를 위해서
0: 예.
1: 배우게 되셨나
0: 네네네.
1: 봅니다.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중의를 배우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중의를 배우면서, 중의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중의 길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너무 이득을, 제 본인이 이득을 많이 봐서, 또 이제 자칫 주위 분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집에서도, 어떻게 하나 또 가능하단 말이며 혈자리만 좀 알면은 예, 그렇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1: 네, 지금 혈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
1: 사실 같은 혈자리라 하더라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만져야 된다면서요?
0: 예 그렇죠 아이들이 상태가 아이들이 또 나이도 다르고 아이들이 애기면은 또 그만큼 또 적게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조금 예, 력도가 좀 있게, 그리고 좀더 오래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특히나 아기들이 절대 아프지 않아요. 아기들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또, 특히 아프다 해서 또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예,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환자들 이제, 환자라기보다는 우리 회원님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회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아픈데, 예,
1: 더 아프게 할까 봐서
0: 길게 그것도 있고 더 아프게 할까 봐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길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막한 40분씩 이제 업대놓고 애들이랑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해요.
1: 견디지 못하죠, 사실.
0: 너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가 너무 나간다는 겁니다. 애기들은 너무 이렇게 업대놓고 이렇게 그걸 부황하고 너무 그렇게 너무 쩌통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퇴나마다 조금씩 파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타이지시얼 퇴나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10분 좌우로 그래서 정말 또 애기면은 조금 더 예, 단축해서 이렇게 예, 효과도 엄청 예, 좋다. 빠르단 말입니다. 효과 좋고 빠르고 예, 이런 걸로 그래서
1: 처음 그 초창기에는 어떠했습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 접하고 배우긴 했지만 직업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을 때.
0: 그렇죠. 그 처음에는 우리 애가 지금 좋아지니까 이건 또 다른 아이들도 좋아지겠다 해서 그 마음에 정말 우리 내 반경 정말 뭐어 그게 한 저기 옆 동네까지 지금 다 애들이라면은 제가 아플 땐 정말 나가서 예, 해주면서 그냥 무료로
1: 지인들의 혜택을
0: 해주면서
1: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0: 지인들이 다 좋아지니까 이건 내가 어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 해서 제가 지금 단독원을 꾸렸습니다. 그게 8년 전인가요? 그때 꾸려가지고 한 3년을 이제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도 제가 저를 되나 이제 같이 모시고 수리 했는데, 예, 그때도 엄청의 첫감에 초창기지만, 부모들한테 한 번, 두번 이렇게, 예, 아픈 애들 이제 왔을 때는 제가 인내심 있게 이렇게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어쩌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샤월 퇴나가

0: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만지는 거기에
1: 예.
0: 지나치지 않고 아주 예
1: 효과를
0: 단순히
1: 보니까,
0: 효과를 보니까 네,
1: 예.
0: 호평 좋습니다.
1: 예. 잠깐 가운데 쉬신 적이 있다면서요?
0: 제가 예, 그 둘째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2년 반 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마를 하다 보니까 배에 힘이 무조건 들어간다 되나 가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그때 우리 나도 둘째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원을 꾸리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퇴나를 하려고 온 사람 다 이제 원장님한테서 받으려고 하니까
1: 그렇죠.
0: 제가 이제 임신 상황에서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그 아기가 유산을 했을 때 유산 됐습니다. 또 가지자니까 또
1: 그런 아픔도
0: 예,
1: 겪으셨네요.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이게
1: 그렇죠.
0: 부모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 또 이제 하나하나 문자 메시지도 정말 이제 다좀 신경 써서 해답을 해야 되고 한 부분이길래 신경이 엄청 들어갑니다.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돼서 그 뭐나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총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애를 갖자면 이 부분은 살짝 눈 조금 놔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같이 하시는 이두분 선생님도 그때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다 우리 손님들을 인계하시고 제가 이제 잠깐 문 닫았습니다. 한 3, 2년 정도 내가 쉬었습니다. 예, 전문 애한테 머리 하다가 후에 연하문진부에서 제가 애 키우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한 4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 그러셨군요. 그 둘째는 지금 잘 살아고 있습니까?
0: 예, 둘째는 아주 예, 첫째는 우리 2살 때까지 약을 좀 많이 먹었다면은 둘째는 지금 뭐 태어나서부터 아예 예, 그냥 물리적 자연요법으로 아픕니다. 근데 아플 때는 아프고 내일은 모든 분들이 모르면 들어와서 선생님 애는 아예 아프겠습니다. 선생님 것도 이렇게 다 해줘서 아픕니다.
1: 아프면서
0: 예,
1: 크죠.
0: 누구나 다 아픔에 큽니다. 그 길을 비면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플 때 병원에 주사나 약으로 해결하겠냐 아니면 이런 물리적 치료로 해결하겠냐 요 차이점이지. 예, 그리고 또 미리 예방할 수는 가능하면 좀 있지만, 하지만 그 아픔을 좀 견디는 법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1: 근데 그동안 아이들을 접하면서 뭐 기술적 정확성 그리고 정서적 소통도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0: 정서적 소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이.
1: 애들이 또 많이 우는 데다 아프면 더좀
0: 예.
1: 몸이 피곤해서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첫째 어떤 부분들이 부류들이 아이들이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아프니까 울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 성향을 딱 보고 지금 열이 나잰가 이럴 때는 아이들이 짜증이 많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아까 봐서 울게 못한다 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 울겠을 해야 어떤 때는 이렇게 퇴나하면 울어야 아이가 이제
1: 스트레스 받지 않고
0: 오히려 이 몸에 독소가 나오면 눈물에도 우리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흘리면서 이게 탁 释放해야 된다 말입니다. 애는 어떤 애든지 뭐 애기들이 뭐 자기 마음 소리를 이래낼 줄은 뭐 알겠습니까? 그냥
1: 맞습니다.
0: 울음으로 해소를 할수 있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확확 울게 되면 오히려 열이 쭉 내려가고. 제가 이제 열이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정서적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원을 꾸릴 때 이런 분이 찾아왔죠. 아이가 지금 한 돌인데 할머니가 저희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면 한 달째 열이 안 내렸다면 열이
1: 한
0: 네, 한
1: 달째요.
0: 달째 올라갔다가 좀한한달 지나면 또 올라가고 뭐 약을 먹이면 또 이제 왔다 갔다 약을 너무 먹여서 그냥 한돌된 내가에 할머니가 이거 아니래 하고 어떻게 뭐 수소문해서 왔던데 한 달씩이나 되니까 그럼 한번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저 정상이 됩니다.
1: 그 원인을 찾지
0: 원을
1: 못하는
0: 찾지
1: 거죠.
0: 못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혹시 애기 엄마는 어디 가셨는가 이게 자초지종을 물어본 과정에서 이제 아이 엄마가 한달 전에 딱 한국에 갔단 말입니다. 아이를 말이 없이 그러나 가슴이 아프니까 애도 말도 할줄 모르니까 말이 없이 그냥 슬쩍 이튿날에 한국을 가셨나 봅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한테는 엄마가 전부인데 그냥 막 그냥 속으로만 할지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알고
1: 예.
0: 딱 한 달 전에
1: 그렇게 어린 아이가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나
0: 네.
1: 봅니다. 그게.
0: 그래서 아이가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근데 할머니도 마침 그게 그 감각이
1: 예.
0: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냥 아프죠. 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뒤에 엄마가 왔는데 엄마 아 엄마를 안 봐요.
1: 예.
0: 애가 원래 엄마를
1: 그렇게 좋던 엄마가
0: 그렇게 좋던
1: 예.
0: 그래서 엄마가 후에 또 자주 어찌니까 내 왔는데도 나야 이제 나를 안
1: 예.
0: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그런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아기 꼭 끌어안고 그 미안함
1: 예.
0: 그거를 딱 이렇게
1: 진심이
0: 진심으로 아이한테 그거를 정말 참회 아이는 실제는 모르는 상황이
1: 그렇죠.
0: 점점 억울한 상황을
1: 예.
0: 버리고 갔나 이런 느낌이 근데 말귀를 몰아들어 어느 순간에
1: 예.
0: 말귀를 다 알아듣거든요.
1: 예.
0: 진짜 말하지 못해 그러지만 아기들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다
1: 그런 걸
0: 열려져서.
1: 알기 때문에 엄마가 왔지만 미워서 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날이 그래서 꼭 깨어나주고 그것도 아이하고 눈물 그렇게 그날 저녁에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저한테 그래 그날에 이제 자기를 쳐다본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좀 자덕으로 그리고 열은 쭉 내려갔습니다.
1: 예.
0: 정말 퇴나도 퇴나지만 제가 퇴나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이런 작용을 하는가에
1: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정서가 엄청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1: 예.
0: 특히 열난 애들.
1: 예. 그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수화 안마를 통해서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요즘은 그나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간혹도
0: 예.
1: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심의
0: 그렇죠.
1: 눈으로 보신 분들.
0: 그렇죠.
1: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0: 그거는 당연해요.
1: 예.
0: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저도 뭐 다 그거를 겪었고
1: 예,
0: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그게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 나쁜
1: 네.
0: 일은 아니란 말. 내 아이가 지금 그 굉장히 아픈 상황이 어떻게 마음대로 아무 사람한테나
1: 그렇죠.
0: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심하는데 의심할 때 그거를 부모들이 그 생각을 다 인내해주고 아이들이 지금 아플 때 그 믿고서라도 또 저를 찾아온 분들이 또 대부분이라
1: 예.
0: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 이런 지금 현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 보조에는 대략 어떨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너무 저급해하지 말고 이런 적절한 방법과 처방들이 마련해준다 제가
1: 네.
0: 그러면 그것들이 있으면 엄마들 든든해해요
1: 예.
0: 그리고 또 너무 조급해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단번에 조급해하지 말라 해서 아이 조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엄마의
1: 그렇지.
0: 입장은.
1: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0: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지난번에 어떤 애들은 뭐 한 1년 내내 약을 먹는 애들이 있는데
1: 예.
0: 그럼 지난달에 우리 약을 한 6번 먹었다면 6알 먹었다면 이번 달에 약을 한 5알 먹으면 그것도 진보란 말입니다.
1: 예. 줄였다는 게요.
0: 줄였다는 게.
1: 예. 예.
0: 그러면 또 다음 달에는 한 4알 먹을 수 있고 해열제로
1: 예.
0: 해열제로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엄마들이 그다음 점점 신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1: 예.
0: 아이들이 그래서 열이 38도 나면 부모들이 걱정돼서 바로 해열제를 먹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1: 예예.
0: 근데 그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열이 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 바이러스들하고 내 몸의 면역이 지금 싸우는 단계인데
1: 예.
0: 싸움을 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태도가 있어야
1: 예.
0: 된단
1: 말입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급하지 않습니까?
0: 급하니까.
1: 예.
0: 근데 그 급하면 또 아이들이 또 이게 원리로 하면은 실제는 급한 마음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1: 예.
0: 지금 내 몸에 있는 면역과 지금 바이러스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그 약에 의해서 확 다 죽어버립니다.
1: 네.
0: 면역도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나쁜 것도
1: 그 싸우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0: 그렇죠. 싸워서 이길까 좀 이렇게
1: 예.
0: 나와 봐야지 내 면역이 점점 더 강해져. 와 정말 신심이 더 생기고 정말
1: 예.
0: 한 가지 맥락입니다. 공부도 어떤 때는 와 좀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더니 공부 막 성적이 더 올라가서 더 신심이 생기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싸워봐야
1: 예.
0: 바이러스랑 더 싸워봐야 좀 시간 조금 예, 버텨봐야 그게 그래도 버틸 때 적절하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지 또 그렇다고 매막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또
1: 예.
0: 고치지 말고
1: 예. 예.
0: 그런 방법들 정확하게 해주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많이 좀 섭취한다든가 电解质水를 많이 섭취한다거나 혈자리 간단한 거 눌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인차도 어떤 때는 그 열에서 해결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1: 이런 요법에서 재미를 본 부모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0: 있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그래서 뭐
0: 점점.
1: 자주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많은 이제 처음에 뭐 연구도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도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근데 거의 열에서 한 8번 다 성공합니다. 기본.
1: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0: 예,
1: 동영상을
0: 전문가가.
1: 보면서
0: 예, 동영상 그대로 그냥 열이 났을 때 그리고 A 해태를 사진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손발 차가운 정도를 알고 이러면은 대략 그 비슷한 혈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기 또 나이에 또 따라서 그렇게 하라면은 부모들이 너무 잘한다 지금은 엄청 또 인내심도 점점 많아지고 부모들이 시대가 지금 변했습니다 진짜.
1: 근데 아이들을 많이 접하고 또한 부모님들 접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이 양육면에 좀 잘못된 그런 걸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죠. 뭐 저도 뭐 엄마지만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엄마는 못 되지만 누구나 그래서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우점과 결점들이 다 연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잘못된 양육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지 뭐 부모님들이 지금 겪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저한테 애를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플 때 아픈 아이를 저한테 와서 推拿를 받으시니까 저는 또 책임감에서 아 이럴 때는 요렇게 음식법도 요렇게 하면은 아이가 빨리 낫습니다. 예, 어떻게 시행착오냐면은 이제 약간 아이들 아픈데 지금 막 열이 고열이 나는데 여기다가 막 고기 막 엄청 또 애들 너무 고기
1: 잘
0: 좋아하는
1: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0: 옛날 그 옛날에는 우리 영양실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 먹으면 그 면역이 확 살아나면 더 빨리 낫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에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말 뭐 매일 그 고기 먹자면 먹을 수도 있는 이런
1: 오히려 과해서
0: 시스템으로
1: 문제죠.
0: 왔습니다. 지금 과해서 많은 병들이 나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혈태범 지금 막이 속이 막 엄청 더부룩하고 먹기 싫은데 좀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 이제 인식이 꽉 박힌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자꾸 뭐 먹겠다고 뭐 먹여야 되지 않는가 아이들 아예 지금 아예 밥을 안 다친다. 이제 사람이 그 몸은 아주 청명합니다. 내가 지금 먹기 싫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위에서에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1: 받아 안
0: 안
1: 주죠.
0: 준단 말이야.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래야 내이 몽땅 아군들이 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싸워서 지금 전투 준비를 지금 확실히 할 건데 무거이 자꾸 들어오면 위에 들어오면 또 위에 또 그것도 전투 또 해야 된다 말고 소화하려고. 그래서 이 몸은 대단히 청명해서 더 싫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이제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고 뭐 먹어야지 좀
1: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가 와도 밥맛이 없는데
0: 그렇죠.
1: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같은
0: 예
1: 사람인데.
0: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때한 끼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나 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실제는 우리도 어른들도 솔직히 한때 정도는 먹기 싫을 때 제가 정말 전때 너무 막 폭식하거나 많이 먹으면 한때 정도는 또 먹기 싫고 그래야 또 아래 그 다음 때또 먹을 수 있는데
1: 너무 교과서식으로 해도 문제죠.
0: 이제 세 때고 딱 정량대로 그래서 이거 딱 먹어야 됩니다. 요식도 그대로 먹어야 그러면 벌써 아들이 탈이 난다.
1: 우유를 적게 먹어도 왜 적게 먹을까 근심을 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부모님을
0: 맞습니다.
1: 대상으로 건강 강좌도 여러 번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0: 그래,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 시간 좀 나는 그 상황선에서는 많이 해드리려고.

0: 사실 알아야 바뀔 수
1: 네.
0: 있는데 그걸 아는 걸 인정을
1: 네.
0: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난 잘하고, 난 뭐나 다 잘하고 있다 하면은
0: 예.
1: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방법대로 가시면 되고, 나는 좀 이거, 야, 계속 아픈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또, 예, 그거 정확한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확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아, 야는 이 지금 무슨 문제점 때문에 요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개선하면 좋겠다.
0: 예.
1: 이러면 개선, 예, 가능하고.
0: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도 많이 개방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인식이 요즘은 점점 자연, 이런
0: 예.
1: 자연 물리적 치료,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예,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심리 건강과 신체 건강이 같이 겸비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1: 본인도 좀 이런 거 배우려고 하고, 또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예, 더 심리적인 거, 그리고
0: 네.
1: 이제 신체적 요인,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더 나가서
0: 네.
1: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10년 넘게 12년 동안
1: 네.
0: 예, 소아 안마사로 사업을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1: 너무, 그래서 이까지, 지금까지 견디왔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1: 뭐, 제가 처음에는 정말 좌절도 많이 했고, 처음 초창기에는 실은, 뭐, 이상한 눈빛, 막, 가격도 막 깎고, 막, 뭐,
0: 예.
1: 어디 소시장, 뭐, 그런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예.
0: 예.
1: 나 정말 이게 병원에 가서도 가격을 깎을까, 뭐, 이런
0: 그렇죠.
1: 것들도
0: 예.
1: 정말 생각을 너무 많이 겪고, 좌절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말하자, 뭐, 끝이 없을 건데.
0: 예.
1: 그런데, 점차, 이제 견지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분, 두 분이 그런 제 정성들 혹은 뭐 그분들이 이런 욕구들이 모여서 정말 그 애타는 마음들이 이제 해결이 된이 시점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응원,
0: 예.
1: 그분들이 응원하지만 그 성취감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정말 버텨오지 않았나. 그분들이 정말 저한테 선생님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고
0: 예.
1: 너무 고맙죠. 그죠?
0: 이제는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소아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분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1: 아,
0: 예. 이 소아과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1: 그거는 정말 저도 생각밖의 생각이었는데, 애들 하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야, 왜 이렇게 좋아지지? 나도 좀
0: 네.
1: 좋아지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실제는 어른들을 하기가 좀 애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든건 사실입니다.
0: 많이 힘들죠. 예.
1: 그래서 어른들 안 봤고 그냥 애들만 했단 말입니다.
0: 예.
1: 근데 이거가 살지 말전이라고 이전에 배웠었던 그거는 실제는 어른이나 애나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0: 예.
1: 그래서 선생님 나는 어떻게 명맥이 없고 정말 그냥 자고 싶고 막 이런 분들 막 그리고 나는 자궁이랑 차갖고 배
0: 네.
1: 차갖고 이런 어떻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또 돈도 안 받고 그냥 제가 그
0: 예.
1: 临床 경험을 한다고 그냥 그분들이 좋아지면 너무 좋고 좋아 안 줘도 뭐 그분들한테 좋은 것만 갖지 나쁜 건
0: 예.
1: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0: 예.
1: 그래 한번두번 이렇게 하게 된 예, 케이스가
0: 네.
1: 있습니다.
0: 고중입학이나 대학 입시 앞둔 그런 친구들도 예.
1: 뭐, 그런 애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도 초중이나 고중 이런 입시 때 보면, 맨날에 막 자꾸 긴장이 되고, 뭔가, 막더잘 맞아야 될것 같고, 먼저 꼭 가야 될것 같고, 막 이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근데 그게 주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0: 아, 근데 이런 안마로 긴장감을 풀수
1: 예,
0: 있나 봅니다.
1: 그렇죠.
0: 예.
1: 이번에 그래서 고중 입시 초중에서 고중
0: 예.
1: 올라가는 중커에서 몇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받고 너무 아이들이 그 심리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반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셔얼 트위너가 아이들이 그 특히나 우리 중커고 거친 아이들이 정서 환제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0: 예. 근데
1: 약간
0: 예.
1: 주문을 해서 거기서 주문을 하는 그 즉시에 배달 가능하고 뭐든 예, 그게
0: 예.
1: 가능합니다.
0: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계획 혹은 목표가 있으신지요?
1: 저는 뭐 크게 원대한 목표는 네, 없고 그냥 지금 우리 연변 분들 나아가서 우리 더 많은 분들이

0: 小儿推拿에대해서좀더이 원리를 아시고
1: 네.
0: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많이 이제 약과된 일을 맡다 보니까 체질이 너무 약해집니다. 지금 점점
1: 예.
0: 국면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신체 건강 생각해가지고 엄마들이 요거를 먼저 많이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1: 예.
0: 저도 코앞에 것만.
1: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삽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소아 안마사로 10년째 한 길만 걸어오신 연포 인터넷병원의 안미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10년간 안미화 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 수많은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었는데요. 이 소아 안마의 이면에는 천년을 이어온 중의학의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안미화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들은 부드러운 손길로 어린 생명을 보듬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줄 따뜻한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허영실,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 수입 방담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개방과 협력은 국제경제무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개방과 협력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볼 때 개방과 협력은 인류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세상사의 기본 원리는 간단 명료한 바 성실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더욱 큰 용기를 내 개방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동 발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각국은 개방과 융통을 견지해 호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개방하면 진보하고 폐쇄하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등 경제무역 거래는 각국이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것에 무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면 함께 진보하고 서로 폐쇄하면 저마다 퇴행한다는 법칙은 국제경제무역 발전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무역 장벽을 줄이고 개방을 확대하면 국제경제무역의 원활화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1인 미학 고립과 폐쇄를 고집하면 국제경제무역은 정체되고 침체될 것이며 세계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개방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기치 선명하게 반대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각국 경제의 련동과 융통을 추진해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으로 건설해야 하며 거시적 경제 정책의 조류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루출 효과를 줄이고 힘을 합쳐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또한 공정하고 합리하며 투명한 국제경제무역규칙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제가 한층 더 개방되고 교류되고 융합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혁신에 의한 발전 선도를 견지해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혁신은 제일 원동력입니다. 과감히 혁신하고 용감히 변혁해야만 세계경제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막 국제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회복세가 아직 안정하지 못하므로 각국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의 가장 강한 원동력입니다. 각국이 운명

0: 협상을 같이하는 지구촌에서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각국은 새로운 한 차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식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은 포용과 광익을 견지해 각국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꽃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아니라 백화가 만발해야 봄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공동 염원입니다. 인류 사회가 계속 진보하려면 각국이 폐쇄가는 개방을, 대립이하는 협력을, 독점이하는 상생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가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약육 강식과 승자 동식은 갈수록 좁아지는 막다른 골목이며 포용과 광익, 호혜 상생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각국은 차이와 갈등을 초월하고 각자 우위를 발휘해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함으로써 세계 발전의 불균형을 줄이고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각국 인민들이 경제 글로벌화와 세계 경제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니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어가면서 왜 이 소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0: 햇님이 따스하게 주위를 감싸주는 오는 날입니다. 한창 뛰어놀고 있는 하이디 앞에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하이디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난 아이를 좋아하니까. 우리 인사라도 할까? 내가 하이디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안에서 나무를 깎고 계세요. 하이디는 이렇게 대답하고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손님은 마을의 목사로서 할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목사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나무를 깎아 숟가락을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로군요. 실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입구에서 신기한 듯 손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이디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하이디가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라는 것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이디야, 염소를 돌봐주지 않겠니? 소금을 좀 갖다 줘라.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하이디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이디는 이미 1년 전부터 학교를 다녔어야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피터를 통해 몇 번 그 뜻을 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난 하이디를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소이다. 할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염소나 새들과 함께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때묻지 않고 살면 나쁜 일은 배우지 않을 것 아니겠소. 하지만 하이디는 염소나 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물론 동물들과 지내면 나쁜 일은 배우지 않겠지만 그 대신 좋은 것도 배울 순 없겠지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올 겨울부터는 학교에 보내십시오. 난 그렇게 못하겠어.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나 같은 어른도 걸어다니기 힘든 산길을 고사리 같은 손발을 가진 어린아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라고 하는 게 발이 됩니까? 여기에서 학교까지는 무려 2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어머니는 몽요병을 앓았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무리한 일을 시키다가 하이디까지 그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그야 물론이죠.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이디를 아끼면 이번 기회에 하이디를 위해 산을 내려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 추운 산에서 얼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우린 산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오두막에 불을 피운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목사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을 나쁘게 본다지만 사실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감님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영감님의 마음도 밝아질 거고요. 이번 겨울에는 꼭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말씀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실망한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하이디에게도 별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태였습니다. 대태는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얼마나 긴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먼지를 온통 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태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태는 쉴 새 없이 할아버지를 시켜 세우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이디를 이곳에 맡기게 된 것에 대한 별명과 함께 지금까지 하이디를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이디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저도 설마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집주인의 친구인데 아주 부자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좋은 저택에 살고 있는 분이지요. 그분에게는 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딸이 있어요. 대태는 아주 빠르게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줄 아이를 찾고 있대요. 순진하고 아주 착한 아이를 찾는다기에 전 하이디가 어떨까 생각했지요. 그래서 하이디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하이디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굴러들어온 거예요.
1: 더 할 말 없어?
0: 잠자코 있던 할아버지가 대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을 거예요.
1: 그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0: 하이디도 벌써 8살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동안 하이디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셨더군요. 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졌다고요. 하이디에게 이렇게 좋은 행운이 굴러들어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 말이 옳다고 할 거예요. 재판이라도 하실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재판을 하게 되면 아마 듣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치게 될걸요?
1: 닥쳐!
0: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구려노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가수의 살구나무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심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연동되어 있는 운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소하라 보시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sorry, girl. But, you see, I'm just a fool.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马。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相见恨晚，人与人把妆哭花了也不管。

100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